예향 기획 프로젝트의 어찌하여야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7월의 첫날 오늘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별빛맘님 7월 첫날 많은 비로 시작하지만 이 또한 감사하네요 남기셨고 지금 남쪽 지역 제주도에는 비 많이 오고 있다고 하죠. 우리 영도다리님 반갑습니다. 이 방은 처음인데 완전 교회 방송이네요. 샬롱이 모여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샬롱 아, 샬롬 안녕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인사요 인사. 예. 영도다리님 샬롬 안녕 반갑습니다. 문평아님 고3 딸 드디어 오늘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3년 동안 스스로 알아서 공부한 우리 딸 참 대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야 아니 이렇게 어?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면 잔소리 할 일이 없죠. 그죠? 예. 아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 이제 숙제했어 오늘? 약간 날카롭게 나가게 돼. 아 참 스스로 알아서 하면 믿고 막 그냥 탁 하면은 안 해도 되는데 예. 대단합니다 진짜. 예. 딸기바구니님 대딩 딸내미 오늘 인턴 첫 출근입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인턴 생활 두 달 해야 하거든요. 걱정이 되네요 라고. 그쵸 물가에 내놓은 딸처럼 느껴지죠. 대학생 딸내미 겸사겸사 연락하세요. 예, 제주도 비 많이 온다면서 오늘 화이팅이야 응원할게. 예.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닉네임 쌍둥이님께서 쌍둥이 손녀들 유치원 보내고 지금 딸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거 하, 이게 어렵네. 내 자식 키울 때랑 또 손주들 키우는 건 더 어렵습니다. 7월 첫날인데 힘내서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야겠습니다. 그쵸. 아. 7월의 첫날도 6회, 3회, 통회, 통통통 이렇게 또 보내야지 우리 또. 그리고 자녀들 키우는 거랑 손주들 키우는 거는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는 이제 뭐 20, 30대, 뭐 40대 한창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고 지금은 이제 좀 힘에 부치는 게 있죠. 아이들은 뭐 지금 아, 너무 쌩쌩하니까 낮잠 한 짧게 자고 다시 또 충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에너지 넘치잖아요. 예. 이럴 때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해요. 예. 쌍둥이님 화이팅입니다. 우리 쌍둥이님 비슷하게 우리 손주들 케어하면서 듣고 계신 애청자분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백송희 러빔 오늘을 잃지 마 이 곡 전하고요.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0: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1: 워십 플로잉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였고요.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백송희 러빔 오늘을 잃지 마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꺄 조승우네요. 행복샘물님 오 놀라운 구세주 좋아요 해주셨고 8106번으로 맞습니다. 체력이 조금 딸리죠. 손주가 오면 반갑죠. 근데 가면 더 반갑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도 오면 좋습니다. 아, 이게 정말 정확한, 아, 그죠. 내리내리 사랑 보면 정말 더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또 있고, 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정확한 표현이네, 진짜. 그래도 손주들 보면 좋습니다. 우리 손주 봐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심경이죠. 예. 요괴뱃의 노래 신청할게요 남기셨는데 요 곡을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8106번님 그리고 우리 보라미님께서 2부 듣고 있는데요. 지금 경로석에 어떤 튼튼한 남자분이 다리를 쩍벌하고 앉아있네. 아, 영 불편하네. 불편하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게 참 곤란하게 왜 그러실까? 우리, 예, 남자분. 아실만한 분이 말이야. 예. 이러면 곤란합니다, 진짜. 예. 3757번님께서도 우리 집 말씀 달력도 넘겼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새벽 예배 다녀왔고요.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시부모, 친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네요. 신청곡 자녀 듣고 싶습니다. 청하셔서 두 곡 함께 할게요. 먼저 김요한의 자녀, 연평한 조찬미, 요괴뱃의 노래.

성경에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 설명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양은 길을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 없이는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양이 사는 길은 목자를 떠나지 않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나안을 향할 때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칙입니다. 이 시대는 빠른 길을 원합니다. 한국인들은 속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택시도 총알택시라 부르고 택배도 로켓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빠른 길을 원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며 우리 소원을 성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빠른 길은 실족하기 쉬운 길이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빠른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찬송가 밴드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였고요. 지선 구원으로 인도하는 앞서 나눴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글이었고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빠른 응답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결국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돌아보면 가장 좋은 길이었어. 그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했어요.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7월의 첫날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팀 스카프레너 다윗의 장막에 내 마음 다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0: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비가 광주와 대구를 거쳐서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올해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요? 매년 찾아오는 장마지만 올해 내리는 비는 여전히 반갑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죠. 또 언제 폭우가 쏟아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회색빛 하늘이 다시 하늘색을 되찾을 때까지 여러분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생각이세요? 우리 마음에 꺼지지 않는 조명을 켜두고 서늘한 바람이 흘러가도록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래가 있다면 더 좋겠죠? 7월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비가 많이 자주 내리면 좀 우울하고 마음이 내려앉을 수 있는데요. 당신을 향한 노래가 찬양으로 열심히 그 기분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 Only Worship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었고요. 제가 있는 곳은 아직은 바람만 불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 어떤지 날씨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민유님께서 4박 5일간 감계교회와 의성지역을 섬기러 온 하남 창대교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서 무더운 날씨였는데 덕분에 옥상 방수작업, 페인트, 우물미장, 또 방충망 설치, 도배, 데크 수리까지 계획했던 사역들 무사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을 잔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일만 남았는데요.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무더위에 복음과 사랑을 안고 열심히 다하는 분들께 고마움과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아픈 사람,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복음 사역 잘 감당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오세요. 신청하신 거 함께 띄워드립니다. 예수 전도단 앨범에서 나의 하나님은 마이 갓.

행복한 요한나님과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조은영 천혜가 부른 곡 함께 했습니다. 충주에 비가 옵니다. 레몬나무님이 또 여기도 비 오는데 차이님이 계신 것도 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군요. 장마라니 우리 장마를 이겨낼 수 있는 찬양과 말씀으로 예, 채워보자고요. 동경은 무더운데 시원한 찬양 듣고 싶어요. 지금 이 곡들 어떤가요? 나의 하나님은 매일 주와 함께 두고 이어서 들었고요. 하하호호님도 오셨습니다. 리브가님 와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근무하시느라 잘 못 듣거나 몰래 들으시거나 이렇게 시간 되는 날 찾아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CHOCO 초코라고 소개하면 될까요? 반갑고요. 긍휼하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충만 신청하신 곡 지선의 목소리로 듣죠.

원성남님의 신청곡 봉하연 감사뿐입니다. 이어서 들었습니다. 오케이 미민하님, 김포는 구름이 많고 후텁지근한데 비 올 확률 80%라고 돼 있거든요. 소나기 한 줄기 내리면 시원할 것 같아요. 주아랑님, 7월 한 달의 첫날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어제는 75세 이상 교회 성도님들과 강릉 소량수목원 다녀왔거든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든지. 지팡이 의지했지만 또 셔틀버스가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셨고요. 도우미로 갔는데 저한테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중력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어르신들은 어제 그 행복감으로 진짜 계속 활력을 얻으시고 에너지를 받으실 것 같아요. 3.1교회 POP 앨범에서 김하람, 이신성이 부릅니다. 중력.

어메이징 그레이스 앨범에서 여러분 중력에 이어진 곡으로 들었습니다. 9858번님 오늘은 집에 혼자 있어서 집안일 하면서 창문 다 열어두고요. 거실에 방향도 크게 켜놓고 온전히 함께하니까 멈이 뽕 뚫리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정원님 센스로 시원한 찬양 듣고 싶어요. 아니 오늘 수요일이고요. 비도 내릴 것 같고 더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신청곡들이 시원시원한 곡들이 많아서요. 아 다들 비슷한 마음이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거실에 예 시원한 곡들 많이 퍼질 겁니다. 권명진님 저는 당향로 시간에 강아지 산책 시간으로 정하고 1시간은 밖에서 1시간은 집에서 듣고 있는데요. 2시간이 후딱 지나감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 시간은 밖에 계시겠구나. 아 이 시간은 안에 계시겠구나. 제가 좀 상상을 할 수 있겠네요. 베리베리님이 흐리지만 마음은 맑음으로 하시면서 시편 21편 주의 사랑 신청하셨어요. 김영우가 부릅니다.

살살 걸으러 나갈 준비 중인데 양호산이 필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8106번님과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별빛마음님이 시간대 바뀐 다음에 처음 인사하는데요. 정원님의 목소리 톤이 저녁 시간보다 더 밝고 높아진 것 같아요. 날씨로 다운되지 말라고 더 신경 써주시는 건지... 맞아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씨에 따른 목소리 톤을 조금 조절하고도 있고요. 분위기 잡을 때는 조금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곳에서 자주 봬요. 상하이 곰돌이님 오셨어요. 외국인 1호 의사로 병원 병동에서 근무 중인데 퇴근길에 함께하다가 개편쯤에 맞춰서 감사하게도 제 개인 사무실이 주어져서 늘 함께 작은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이곳도 어제부터 비와 습기와의 전쟁 중인데요. 지난 상반기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또 하반기 시작합니다. 친구처럼 의지하면서 든든하고 귀엽기도 한, 와 이거 두 가지 다 가지기 힘든데 든든하고 귀엽기도 한 곰돌이 신랑이 오늘부터 한국 본사로 출근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곳 상하이에서 함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인도하시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것이 최상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의 이후의 시간도 감사와 은혜라고 고백할 날도 예, 그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하반기도 우리 함께해요. 아멘입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더 큰 은혜의 빛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아드님 이후의 시간도 감사와 은혜로 고백할 날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용일이 거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늘 찬양의 은혜 받고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준비했어요. 빛 되신 주, Here I am to worship 이라는 곡 전해드리고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0: C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마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 당양노와 함께 찬양으로 힘차게 아멘. 로이나 차님과 함께 Turn It Up, Penny Shakers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신나는 곡들을 많이 오늘 신청해 주시더라니까요. 한 시간 더 채워봅니다. 라일리님이 2월 말에 헬스를 12개월 신청해놓고 넉 달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봅니다. 이번엔 제발 꾸준히 하길. 주님의 성전인 이 몸을 돌보는 방학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라일리님,

제가요, 결국은 날린 회비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깝든지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운동하리라 마음을 굳게 다졌죠. 매일매일 갈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안 가서 결국은 날렸거든요. 꼭 라일리님은 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고 예, 꼭 운동하셔서 건강도 되찾고 예, 본전도 찾길. 파크리스님, 퇴임하고 6월 한 달 CBS와 함께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요즘 저에게 제일 친한 벗이 되었는데요. 지인들이 연락해서 어떻게 보내냐고 염려스럽게 물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새벽부터 CBS에서 나오는 음악과 아나운서들의 멘트, 보낸 사연도 읽어주시면 신기하고 힐링되고 감사한 한 달이었어요. 파크리스님, 이제 또 7월도 8월도 9월도 내내 좋은 친구, 외롭지 않게 좋은 친구 돼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저희도 기쁘고요. 희민희승마음님께서 오늘은 엄마와 함께 찬양 듣고 있습니다.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황민강 권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주님의 나라에 있는 언니도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어머님, 권사님과 함께 들을게요. 어머니의 기도 배주훈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5297번님과 함께 들었고요. 한홍재 목사가 불렀습니다. 커피향기님이 요즘 딸이 자기 방 놔두고 저랑 같이 자거든요. 근데 제가 조이포유 들으면서 자는데 어젯밤도 당향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딸이 자면서 제 쪽으로 자꾸 가까이 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네, 당신을 향한 노래는 자정에 밤 12시에 퓨전 FM과 조이포에서 재방송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따님이 가까이 왔고 찬양을 작게 틀어놔서 들으려고 가까이 오는 건지 어쨌든 가까이 자꾸 오는 겁니다. 이 찬양 가사들이 자면서도 딸에게 머리와 마음속에 심겨져서 믿음 또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세뇌 중입니다. 아멘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자면서 그 외우는 거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자면서 그 막 잠들려고 할 때 자꾸 반복해서 하면 그게 기억이 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래서 학습법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커피향기님은 믿음의 학습법, 영적 학습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안혜진 물들어가네 신청하신 곡 들었고요. 바람대로 찬양으로 그리고 내가 언젠가 들었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차근차근 쌓여가고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송파는 흐려요. 일타에서 배경음악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이 샬롬님 반갑고요. 꽃들도

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산골 교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7분을 모시고 목회하면서 음악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들의 찬양입니다. 올 봄에 음원을 내셨는데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힘이 됩니다. 하시면서 레버런드 박 앨범에 있는 의의 면류관 신청하셨습니다. 꽃들도라고 아이디 쓰시는데 혹시 관련이 있으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의의 면류관 함께 듣겠습니다.

해가 쨍쨍한 일산에서 듣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 후에 집까지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양산이 필수예요. 선한 능력으로 들려주시면 힘내서 잘 걷겠습니다 하신 철부지 오리님의 신청곡 선한 능력으로 나무인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클수탈님 오늘 최고로 행복한 하루로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북의 근원님께서 오늘은요 저에게 큰 형부 같은 분 생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부부 형부 집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석원 집사님의 생일이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그 마음을 지키며 가장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모범이 되는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간다 목장 식구들과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주님여 이 손을 이 곡을 축하곡으로 적으셨는데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손 꼭 잡고 주님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걷는 길이 되길 바라고요. 8271번님께서 오늘은 6년 동안 튼튼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서 얻은 우리 영은이의 23번째 생일입니다 하셨어요. 귀하게 태어난 영은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일 걷는 그 길이 꿈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이 되길 바라고요. 많이 웃고요. 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신청하신 곡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진아의 목소리로 신청하셨네요. 이 곡 먼저 띄워드리죠.

이소건 집사님의 생일 축하하며 주님녀 이소늘 조준모가 불렀고요. 영은님의 생일 축하하면서 지나가 부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두 곡 들었습니다. 써니님이 손경민 목사님의 일상 신청합니다 하셔서 준비해 놨고요. 김숙희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적으셨어요. 연식이 많아서 신세대 찬양은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을. 신세대, 구세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또 은혜가 되는 찬양이면 다 좋습니다.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수연님께서 전북 완주는 꾸물꾸물한 날씨입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오늘 비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이가 부르는 일상 이어서 홍진호 주 너의 하나님이 두 곡 이어서 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를 쓰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이 두 곡을 쓰셨는데 살짝 고민이 되네요. 김숙희님 오늘은 주 너의 하나님이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준어의 하나님이 홍진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이디 8529님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지요? 숙소를 옮기셨군요. 네, 현지인같이 느긋하게 잘 즐기면서 보내고 오세요. 데이비드님께서 제이플 워십 정기 예배가 확정됐습니다. 신한대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정기 예배 드리기로 학교 측과 합의가 됐어요. 오, 너무 잘 됐네요. 잘 준비해서 경기 북부지역 찬양으로 함께하는 지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님 여기 순천 새벽부터 장대비로 내리다가 이제 아가비가 됐어요. 걷기 운동하고 계시는군요. 네, 당양로 가족 모두 7월 모두 건강하게 또 행복한 일상이 되길 바란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수연님 둘째 딸이 친구들에게 종이로 만든 걸 목요일까지 선물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월요일부터 얘기만 하더니만 결국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 두 명 거, 아이들 세 명 거. 종이 열심히 오리며 듣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 약속과 숙제는 엄마 몫이 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의 손길, 한상도가 부르는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7월도 당양노와 함께 걷자고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봄은 생명이 발화하는 시기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꽃이 제 목숨을 바쳐 그것을 피워냈기 때문이죠. 미물도 마찬가지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지 꽃이라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작가 박범신의 산다는 것은 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할 찬송은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갑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독일의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가 작사한 것으로 원래 제목은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네였습니다. 작사자인 클라우디우스는 독일 홀슈타인주 라인펠트에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일 예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무렵 유럽 전역에서는 이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기독교 합리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합리주의에 물들었던 클라우디우스는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목회자 대신 신문인이 됐습니다. 그 후 클라우디우스는 헤센 다름슈타트 영주의 궁정에서 농산부 농정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출혈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됐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깊이 회개하고 참회했습니다. 옛 믿음을 회복한 클라우디우스는 기적적으로 병에서 치유됐고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이 찬송시의 성경적 배경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입니다. 풍성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함을 찬양하는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만나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시리얼의 식빵 한쪽. 분명 아침을 분명히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하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건 말이죠.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나 정제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또 빠르게 내려가면서요. 피로감과 허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혈당 롤러코스터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식빵이나 시리얼부터 먹기보다 삶은 달걀, 두부, 무가당 요거트, 채소 같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먹어보라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하루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휴대폰 속 세상 소식부터 들이켜버리면, 응? 그냥 마셔버리면 마음도 금세 허기지기 마련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아침이요, 내 마음의 첫 한입은 무엇이었나요?

말씀 보자. 구자옥 목사님, 구자옥의 말씀 보자로 오늘 출발했습니다. 또 7월 1일 첫날이니까 아 이제 다시 묵상 좀 또 기도 생활도 좀 흐트러졌던 거 다시 마음 꽉 잡고 해보겠다 이런 분들 많을 텐데 해봅시다 여러분. 다시 또 하면 되죠. 또 하면 되고. 자, 그러니까 머리맡에 스마트폰 두고 주무신 분 옆에 더 가까이 성경을 두고.

예, 주무시면 어떨까? 어떻든 내 습관을 잘 생각해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습관을 바꿀까를 고민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수요일 7월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달려오셔서 7월 하면, 아, 진짜로 많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여름이 이미 시작됐지만, 다시 한번 이 여름을 멋지게 달려갈 생각하면서 출발해 주세요. 샵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루인보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한이만세님은 눈팅만 하다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진짜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성합니다도 올리셨는데 반성까지는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예라모십이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이자 61,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나가는 동안 어마무지 들어와 주세요.

네, 아이잘 61에 이어서 주님의 숲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숲만큼 시원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예, 정말 시원한 이곳에 오셔서 네, 좀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기도 한데 오늘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라니님, 와, 내 편, 네, 니 편, 내 편, 이거 중요하죠. 깐부라고도 하고. 에베네셀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린다고. 아유, 이건 뭐, 우리 모두 똑같은 고백이네요. 정말. 예, 죄인이지만 여러분 자녀인 걸. 둘다 죄를 지을 땐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또 자녀인 것도 기억,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신앙생활이 잘될것 같아요. 당당해지고 겸손해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프라하님이 거동불편한 엄마를 언니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늘 섬기신다고 지난번부터. 예. 언니 참 고마운가 봐요. 예. 어머니,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변에 가족이라도 저도 어머니를 옆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봐드렸지만 가족이라도 어떻든 간에 고마운 건 고마운 표시를 잘해야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표현 안 하면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고마운데 고맙다는 표현 안 하면 그 마음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전적 간극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마운 건 언제든지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말만 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그때 형제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표현 잘, 이곳에도 쓰셔야 되지만 언니한테도 자주 하시고 또 틈틈이 선물도 드리고, 예, 또 할, 내가 직접 어머니를 섬길 수 있을 땐또 하셔야 됩니다. 네. 서여한 부흥 있으리라. PK예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갑니다.

와우. 예수님이 온 땅에 이 곡의 원곡자가 저인데, 아이고 부흥 공연 다닐 때 생각나네요. 제가 나가면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흥의 현상 중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지만, 그러니까 부흥의 현상 중에는 현상은 모두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흥의 의미는 돌이킴이잖아요. 예. 한국교회가 참된 부흥, 돌이킴에 주목해야 되는데 너무 부흥의 현상, 숫자에 주목하다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1인입니다. 예. 예, 정말 예, 우리 첫 사랑, 첫 고백들, 첫 행함들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의 친구의 고백, 김정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스트 나의 등 뒤에서. 한 곡 더 갈게요. 이유나의 이 땅은까지 갑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0: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7월 첫날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의 GOD, 주님은 어떤 분인지 이 찬양 가운데 다 있어요. 네,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1: AW 토저는 그의 책 하나님을 바로 알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뜻한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주는 히브리어로 에도나이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뜻한다. 창세기 15장 26절에서 그는 여호와 라파이시며 그가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뜻한다. 창세기 22장 13, 14절에서 그는 여호와 이레이시며 그가 우리의 공급자 되는 주님이심을 뜻한다. 사사기 6장 24절에서 그는 여호와 샬롬이시며 그가 우리의 평화의 주님이심을 뜻한다.

0: 추위를 차오네 heat on top. That's right 오시네 그를 막을 수 없다. 멈추지 않으시네 내 추는 너무 강해. He's the boss. 결국에 모두 능가해 모든 것 위에 주는 가장 높으시네.
1: 나는 내게 다른 신과사

0: 당신이 나를 지루해 할까봐 내가 먼저 멀리 당신을 던져봅니다. 달아날 수 있도록 풀어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포기합니다. 포기의 복수, 포기의 쾌락, 그리고 포기의 보상. 당신은 늘 첫 떨림으로 달려옵니다. 던졌다 당기고, 풀렸다 되감기고, 사라졌다 되돌아오는 천 갈래 던져진 그물길. 오요, 오요, 오요요. 정끝별 시인의 요요를 읽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2026년의 반을 딱 보내고 7월 첫날입니다. 1월 1일에 마음먹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또 다짐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흐트러지거나 소홀히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마음 잡고 그 첫 마음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와 성실함과 신실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서 맹세한 것들,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내는 예수님 닮는 남은 올 한 해의 반이 되게 해주세요. 더운 여름에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회였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2969번님, 너무 더워요. 밭에 나가서 상추랑 오이 따와서 삼촌들 반찬으로 만들어주고요. 야, 우리 사모님이시구나. 후원자분들께 조금씩 택배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지요. 직접 농사지어 보내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완전히 맛이 달라요. 예. 엊그제도 택배로 네 곳 보내고 오늘도 두 곳 보내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사모님 건강하시고 진짜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귀한 장애우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장애인들과 정말 귀하세요. 예. 헐레벌떡 달려온 푸른 마음으로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예, 2부에 들어온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각이 없어요. 결석은 있지만 달려와서 여러분의 오늘의 일상도 올려주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요.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스밴드 그 사랑의 숨결 지선 구원으로 인도하는 홍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싱 어게인에서 우승하고 활동을 많이 잘 하고 있겠죠? 네,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목사님 아드님이시고 그래요. 아시죠? 은자매맘님 오셨어요. 저희 친정엄마 위에 기도해 주세요. 성경책은 잘 읽으시는데 교회는 안 가고 싶다고 하는데 참 난감해요. 교회 가는 거 중요하지만 성경책 읽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구원에 이르는 일은 꼭 교회만 가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 우선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세요. 교회 가라고 그 마음이 그렇다면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시니까 우선은 언젠가 교회 가야 되죠. 그렇지만 우선 그 마음을 존중히 여기시고 어머니 성경책 읽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자주 나누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4180번님 또래 분식 화이팅! 축복합니다, 진짜. 예. 축복합니다. 온유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예. 이 기도, 저도 온유하길 원해요. 더더욱 날마다 완벽한 온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게요. 온유하게 해달라는 기도 공감하면서. 주님 응답해 주세요. 자, 초롬과 제가 부르죠. 주님 내 안에, 트루바, 그래도 서드베이스입니다. 진동.

이거 같대? 흥에 겨워 여름이 오면 가슴을 활짝 열어요. 넝쿨 장미 그늘 속에도 젊음이 넘쳐 흐르네. 산도 좋고 물도 좋아라. 떠나는 여행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오고 가네요.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갈숲 사이 바람이 불어 한낮에 더위는 식고 밤이 오면 모닥불가에 우리의 꿈이 익어요.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러분 사랑의 계절. 저는 여름 하면 수련회의 계절, 여름 방학, 어릴 때는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이게 진짜 젊은이들이 교회 가득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닥불 피워서 건전가요도 부르고 또 찬양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 가사 중에 너무 좋은 건 오가는 사람마다 사랑이 전에 흐른다고. 여러분 수련회 가는 길, 올 여름에 여러분들 휴가 가는 길, 모든 길마다 여러분의 아까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신 또래 분식님의 사장님처럼 우리의 온유한 친절함, 화내지 않음, 그리고 기다림, 뒤에 서서 기다려주고 손해보길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누길 기뻐한다면 이 여름결에 우리의 미소, 꼭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얘기 안 해도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미소를 만날 때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친절함을 만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왔다는 걸. 그래서 올 여름에 휴가 가는 발걸음, 수련회 가는 길, 모든 길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그 친절함과 사랑이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에 해바라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그죠? 여름 해바라기입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이 곡 어때? 오늘 해바라기의 여름은 젊음의, 이거 같이 따라 하셨죠? 그 다음에 리트릭 보이스의 수련의 가, 그리고 메리 제인의 나의 사랑하는 책. 와, 진짜 뭐 정말 그냥 옛날 생각이 더 확 나네, 이 세 곡을. 네, 그러니까 수련회 그리고 꼭 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또 이렇게 터닝포인트가 되는 게 수련회였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또래가 같이 만나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자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모습을 보이며 큰 소리를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수련회 가기를 정말 정말 바라고 바랍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7월 1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사 안 하신 분들 들어와 들어와. 네. 아름드리님이 단장님 그동안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의 내 처지를 생각하니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없이 불쌍할 수 없네요.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타인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나도 윤택해진다고 하셨고 다른 일을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을 걷어차는 마음을 가졌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실은 저주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정말 그들이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용서도 해야 되지만 다만 악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악한 일을 하는 자들, 그들은 정말 네, 그들은 안 됩니다. 저는 그 화 있을지어다라는 지난번에 그 교황의 기도를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람들이 죽이는 일을 벌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의 권좌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 예, 그런 자들은 정말 용서합니다.

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진짜 예,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름드리님에게는 용서의 마음과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위로가 더 많이 있어지기를도 바라봅니다. 사과꾸미님이 나이 60에 지금 필사 중입니다. 구약을 지나고 이제 마태복음을 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완독을 목표로 완필인가요? 완필? 목표라고 했는데 필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지금 3년째 잡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곡과 DJ들의 멘트에 삶에 힘을 얻고 힐링 또한 얻게 됩니다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과꾸미님 꼭 예, 필사 다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힘내시길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네, 정말 응원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예,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발바닥에 땀나기님. 예, 마닐라에 계시죠 지금. 이곳은 그래도 기도할 교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영어 캠프 꼭 잘 되길 정말 기획하는군요.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하길 원하는 분들 발바닥에 땀나기님께 꼭 한번 의뢰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비 준비하시니 여름엔 너무너무 많은 비가 오면 안 되지만 꼭 필요한 비는 또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농작물에도 큰 힘이 되죠. 네. 네. 심형진의 비 준비하시니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에를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날이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프란츠 리스트. 19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청중이 기절할 만큼 화려하고 눈부신 연주를 펼쳤던 사람인데요. 바로 그 리스트가 평생 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작곡했습니다. 곡의 제목은 파테르 노스테르, 주기도문입니다. 그는 왜 다른 언어로, 다른 형식으로 같은 기도를 계속 다시 써내려갔을까요? 어쩌면 기도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리스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시절을 보내며 삶의 굴곡을 겪고 나서 성숙해질 무렵, 그는 기도란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 삶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는 리스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7월의 첫날, 평안을 구하는 기도로 찬양의 문을 열어볼게요. 프란츠 리스트의 성가 합창곡 파테르 노스테르, 주기도문을 질 뱅쇼와 앙상블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미국 작곡가 말로테의 주기도문, 테너 황현안의 목소리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데이비 포스터의 곡 더 프레이어, 기도, 에밀리 버락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프란츠 리스트의 합창곡 파테르 노스테르, 주기도문을 질뱅쇼와 앙상블의 연주에 이어 미국 작곡가 말로테의 주기도문, 테너 황현안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6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7월의 첫날입니다.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마라나타님, 멋쟁이님, 하하호호님, 고윤희님, 장기영님, 스마일님, 폴라리스님, 파리가제트님, 금강초롱님, 이은주님, 진아님, 푸른동사님, 어여쁜 자연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혜사님이 전디님 반가워요. 쫑긋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날씨가 엄청 덥네요.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어 오늘을 살아갑니다. 감사해요 주님 하셨어요. 태연님이 7월 첫날 진짜 덥네요. 녹차빙수 먹고 집에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있어요. 블루딱따구리님도 열무김치 준비하며 듣고 계시고 하종님은 반포에서 출첵해 주셨어요. 라니님이 7월 하반기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최여사님은 후덥지근한 날씨, 7월 첫날 잘들 보내고 계시죠?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 익어가는 시절이란 시가 오늘 생각나요 하셨네요. 이병희님도 7월의 첫날 장마와 무더위도 잘 이겨내고 영육간에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흐르는 곡들이 너무 좋아요. 6817번님은 오늘은 바람 불어 그래도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백일홍을 예쁘게 가꿔서 오고 가는 걸음이 즐겁다고. 백일홍 예쁘겠네요.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또 눈으로나마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김숙희님이 처음부터 들을 수 있어 기뻐요. 요양보호쌤이 엄마 케어하실 동안 동네 저수지 둘레 걸으며 듣고 있어요. 비 온 뒤라 밭의 작물들이 활기를 찾은 듯 하네요. 제키리님은 택시 승강장에서 교회 권사 집사님들 나오셔서 택시 기사분들께 물 한 병 드리며 전도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원한 물 한 병 받았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런 거 하셨나요? 오케이 민민하하님이 수요 기도 모임 끝나고 정리 후 출첵합니다. 저녁부터 저희 교회에서 맥주 감사 성회가 있어요. 목사님 강건하게 말씀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녁에 또 교회 가시겠네요. 이번에는 교회 찬양대의 주일 예배 찬양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세문안교회 세운 찬양대의 6월 28일 예배 찬양 홍지열 곡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 들으시고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종교교회 웨슬리 찬양대의 6월 28일 예배 찬양에 이어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경동교회 찬양대 6월 21일 예배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 세문안교회 세운 찬양대 예배 찬양이었고요. 성도여 다 함께 종교교회 웨슬리 찬양대에 이어 내 평생에 가는 길 경동교회 찬양대 예배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루를 여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고백을 담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을 성우 손정학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5편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김명수님, 보라제비꽃님, 안녕하세요님, 여주왕자님, 추억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꽃사슴님이 매일 듣는데 처음 남긴다면서 남겨주셨어요. 와, 잘 오셨습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아스농부님은 춘천에서 너무 뜨겁다고, 또 밖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아스파라거스 또 농사 짓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더 더울 것 같은데요. 아, 일상이 말씀님이 오늘 폰 바꿨는데요. 받자마자 조이포유 로그인 먼저 했답니다. 다들 더위에 몸관리 잘하세요. 와, 일상이 말씀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잘하셨네요. 보라미님이 수요 일부 예배 드리고 전교인 수요 기도회하고 점심 먹고 집에 왔어요.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인사드립니다. 신혜숙님은 수요 예배 드리고 림프 마사지 3시간이나 해준 원장님 대단하시네요. 몇 번 오니 해달라고 해서 레인보우 깔아주고 왔어요. 어떻게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마사지를 받으신 건가요? 너무 잘하셨네요. 이렇게 또 레인보우를 전도하고 오셨다니. 예, 박수 드립니다. 보혜사님이 어제부터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본 CBS TV 올포원 방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화장품 회사 더 바디샵의 창업자 아니타 로딕 기사를 보고 감동했어요. 2008년 별세한 아니타 로딕은 번 돈 전부를 사회에 기부했어요. 돈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돈을 모아 쌓아두려는 탐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짜 탐욕이 넘치는 세상이네요, 요즘에. 모아서 쌀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넘치잖아요. 저부터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보혜사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라니님이 이 곡 남겨주셨어요. 마커스 워십의 주 은혜임을 마커스의 곡으로 보내드려요.

등대지기님이 몇 년 만에 들어온 레인보우. 낯설지만 찬양은 좋습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진 예배, 손경민 곡 신청곡으로 남겨주셔서 들려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신혜숙님이 보내주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김세미의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 것, 한 달, 1년치가 아니라 오늘 것만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사함을 받기 전 먼저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7월의 첫날,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가 평생 세 번이나 작곡할 만큼 반복해서 드렸던 그 기도처럼 오늘도 내일도 7월 한 달 동안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드려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왜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온통 그 얘기라고 말을 해줘도 실감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 이 얘기 하나 하면 게임 끝입니다. 다들 수긍하실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이른바 갈멜산 대결이라고 들어보셨죠.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1: 오, 뭐야.
2: 저기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어디 대결을 펼쳐봅시다.
3: 감히 엘리야 니까지 선지자가 아합과 나 이세벨을 대적해? 바알 선지자들아, 바알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4: 바알이요? 아세라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이 재물을, 이 재물을 불러 태워주소서. 왜 안 태워져? 왜 안 태워져?
3: 뭐야, 아무 반응이 없잖아?
4: 기도를 드려봅시다. 바알, 바알, 아세라, 아세라.
3: 얌얌얌
4: 얌얌얌
3: 얌얌얌.
4: 이래도 이래도
3: 왜 아무 반응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내 체면이 뭐가
4: 돼? 야 자식들아!
2: 너 이거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5: 그때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재물을 태우신 하나님, 그리하여 17대 1이 아닌 850대 1로 대승리를 거뒀다는 갈멜사 사건의 기록입니다.
0: 네. 와. 와. 야, 정말 실감 났습니다. 아. 저희가 갈멜산에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목사님들도 푹 빠져서 보셨죠?
6: 네. 네.
0: 많이 웃어가지고 눈물이 막 다 났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혼자 외로운 싸움을 자청한 건데요. 믿는 구석이

0: 있었겠죠.
1: 제가 보기엔 엘리야도 하나님이 시켜서 했지만 본인도 놀랬을 것 같아요. 결과에.
2: 당연히 믿는 구석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 그쵸.
0: 네.
3: 당연히.
0: 그쵸. 자, 갈멜산에선 엘리야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1: 너무 연극이 재밌어서 저도 요거 해보고 싶었어요. 냠냠냠. 여러분, 바알신이 실제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네. 존재하지 않죠. 근데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나요? 존재하시죠. 근데 완전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약한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 바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지명 이름에 바못 바알, 그죠? 벳 바알, 기랏 바알, 바알 부올, 바알랏 등 그 바알의 이름이 들어간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어떤 그 이스라엘 개인의 이름에도 바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상당했던 거죠.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9세기 정도예요. 22년. 아합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세벨이고 시돈 지역에서 왔어요. 시돈은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에 있었던 그 유명한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엣바알이야. 바알이 들어가죠. 바알에 속한 자, 제사장이기도 하고 강성 바알 팔로워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바알 숭배를 왜 하느냐,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사실 여호와는 유목의 신, 그다음에 바알 신은 농경, 풍요, 다산의 신,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폭풍의 신으로 알려진 이 바알 신의 이제 그 발견된 신상을 보면요, 오른쪽에는 창을 들고 있고 왼쪽에는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비를 내린다고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보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바알이 죽었다가 이제 우기가 다가오면 소생해요. 그래갖고 그 안에 아세라와 합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흥분하고 막 그런 그 다산에 그 굉장히 성적인 교접, 또 성적인 뉘앙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막 이제 비가 와서 드디어 우기가 시작되고 풍요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돈이 소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릴 수는 없어요. 알아요. 본인들의 신이에요. 그러나 경제만은, 비만은 바알이 주신다고 믿은 이 혼합주의적, 그걸 싱크레티즘이라고 그러는데 결혼 생활로 하면 가늠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과 사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자, 여호와니, 아까 연기 너무 잘해줬어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택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막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결과는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실 이 말은 엘리야의 이름이에요. 엘리야가 뭐냐면 엘리, 나의 엘, 신은 야, 야훼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비의 신이냐, 누가 재물에 불을 지피시는 신이냐라는 진실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도 그래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증거를 보고도 또 바알 신에게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힘들었지만 이세벨이 다, 그러니까 바알을 국교화시킨 거죠,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 밑에 있었던 오바댜라는 신하는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를 100명 정도 숨겨줬어요. 오바댜를 보세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아합이 알았다라면 끝이에요. 근데 자기 사제를 털어서 50명씩 숨겨줬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도 그 이후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0: 본인은 정말 거사를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너무 초라했어요. 여전히 이세벨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여호와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렇구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자기만이 외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승리했지만 패배한 기분, 그 다음에 승리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이제 굉장히 기진맥진한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여호와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렇지 않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7,000명 정도가 아니라 현대에도 이 세상에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아니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멘. 순교적으로 살고 있고 거룩하게 살고 있고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나만 이렇게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번져가고 여러분이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와, 나만 오히려 그렇게 안 살았구나 할 정도로 저렇게 복음을 순교적으로 전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꼴찌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남겨주신 그 7천의 목록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7천의 대열에 합류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7천의 대열에 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김 목사님께서 앞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잘 해주셔서 사실 이 갈멜산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주 익사이팅한 얘기죠. 뭐 들을 때마다 너무 막 신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 속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이 엘리야가 850대1의 싸움을 걸었는가? 이제 싸움을 건 거잖아요. 그건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지만 엘리야가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 백성이 양다리를 걸치느냐. 이 문제가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아까 잘하신 것처럼 잘하셨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우리 아까 영국에서도 봤지만, 그런데 백성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간 보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센가. 드디어 이제 850대1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그 싸움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일단 이 제단 위에 각을 뜬 이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이렇게 소위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동네 사람들 850명은 진짜 전심이야. 와, 그건 웬만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뭐 했지만 그거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배를 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진짜 뭐 몸에 막 상해를 입히는 거. 그게 그들의 예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막 몸을 칼로 찢고 막 그냥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제사거든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게 결국 바알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무 간단합니다. 엘리야 순서가 돌아가는데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복원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주변에 도랑을 파요. 그리고 난 후에 나무와 송아지 예, 각을 뜬 제단물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붓는 거예요. 성경은 네 통의 물을 5번 부었다고 그래요. 와. 굉장히 많이 부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었냐면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푹 물에 잠긴 겁니다. 이건 웬만해가지고는 불이 안 타.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아멘. 이걸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엘리야의 결단이에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킨 게 아니에요. 가뭄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저는 이 부분은 엘리야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불이 내려왔어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도랑에 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와 이건 뭐. 와 거의 예술이야.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신고온 승리야. 다 끝나버렸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언하고 끝난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기적을 사용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야가 했던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처럼 지고 포기하고 우리처럼 절망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세벨이 이 사건 이후에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족하다고. 아까 그 용맹스러웠던 엘리야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힘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로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키려고 한 것이고 엘리야는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의존입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서 850명을 전부 다 그리스 시내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요. 그리고 이 그가 기도한 내용을 쫓아가지고 하나님 비를 내리세요. 이 정도면 완벽하잖아요. 근데 정작 엘리야는 죽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가장 위대했던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인 것이지 엘리야가 엘리야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좀 다져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그분께 기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우리의 전 삶이 그와 같은 인정과 고백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볼 때마다 이상한 건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안 돌아왔을까 하는 이게 우리의 궁금함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언급할 때에 죄가 가장 나쁜 죄는 문화 속에서 짓는 죄예요. 이것은 모두가 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한자리에서 죽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전쟁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전쟁에서 엘리야는 가만히 있다가 조롱만 하잖아요. 엘리야는 나중에 저녁에 소제를 드릴 시간에 나와서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극적으로 1대 850으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을 때 보면 우리 하정한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정말 그가 물을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철철 넘치도록 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물이 불을 이길까요? 불이 물을 이길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절대 물을 이기는 불은 없어요. 불이 다 안 돼요. 물 앞에서는 다 꺼지게 돼 있는데 이 본문은 놀랍게도 물을 이긴 불이 나와요. 물을 이긴 불이. 참 우리는 이런 극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은 비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풍요를 위하여서 적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그 땅에 가서 애굽의 신도 말고 그 규례도 말고 그 풍속도 말고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도 너희들이 따르지 말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모두가 다 이제는 농사 짓는데 필요한 건 여호와 율법이 아니고 비의 신이 필요해. 이게 모두가 다 동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갈멜산에서 이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멸하는 엘리야의 능력을 봤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문화는 그건 종교적인 제의이고 우리의 삶은 비를 주는 신이 필요한데 그 신이 바로 바알이고 아세라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동의했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승리하고 난 뒤에 그는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주 열심히 유별 났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 이전에 모든 사람들을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선지자가 있다면 이익을 선포하는 재단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이들은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이세벨과 같아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니 이 정도 기적을 행하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여도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물이 불을 이깁니까? 불이 물을 이깁니까?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문화로는 물이 불을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단에서는 아무리 물을 많이 갖다 부어도 여호와의 불은 모든 물을 한순간에 다 핥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물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필요를 넘어서고 우상들을 다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신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기가 기적을 행했지만 변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 때문에 낙심했어요. 그러나 오신 메시아이신 엘리야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보며 낙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0: 자기 백성을 품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나는 너희들을 품는다 말씀하시면서 생명에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백성에 다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구약의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오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그것이 엘리야라 할지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오직 단 한 번에 그 시대의 문화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충만하여도 그 모든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한 채, 두 채, 세 채 늘어날수록 난 재테크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문화 속에서 짓는 이 죄악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2: 세계 대결 현장을 다녀온 기분입니다. 성경 속에 이만큼 배포가 큰 영적 도전의 예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4: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외롭구나. 하지만 멋있다.
5: 그런데 또 저는 왜 혼자 감당해야 했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엘리 한 명밖에 없나? 왜 그랬을까?
6: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택하신 백성인데 아니, 대놓고 양다리를 걸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하는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과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양다리를 건쳤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4: 문화를 좀 살펴보면요, 원래는 이 바알 신이 그 이제 황소 머리 조형물이 발견이 됐어요. 한 BC 2500년경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래서 원래 바알 신은 이제 황소를 이제 황소였어요. 황소. 근데 그 우르라는 지역에서 한 BC 1500년경에 보면 조금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돌판에 새겨진 것에 보니까 황소 투구를 썼어요. 이제는 사람 모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천둥 오른손에 들고 번개 왼손에 들고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진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바알 신의 영향력을 소위 말하는 그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은 지금 들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중동 지역의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이제 애굽까지. 이게 어떻게 되죠? 초승달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다 비옥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나라들이 쭉.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 전역에 걸쳐서 사실은 뭐 이름이 좀 다르든 어떤 형태든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 애굽에서 나와, 당연히 애굽에서 봤겠죠. 애굽은 워낙 신이 많아서 그렇지. 애굽에서 나오면서 금송아지 만들죠. 풍요의 신이거든요. 전형적으로 바알 신의 일종이죠. 그리고 그 이제 시딤에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이제 시딤에 머물렀을 때 바알 부월에서 여자들과 음행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사실 그게 다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알 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던 것이 너무나 명확하죠. 그 바알 신과 그 아내 아세라가 교접을 해야만 막 흥분해서 생산력도 있고 막 뿌린다고 막 생각을 한 자체가 되게 조잡한 인간의 신학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알볼에서 여성과 그러니까 음행했다는 것은 이미 굉장한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봤을 때 보이지 않는

0: 신이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어디건 그런 건 없어요. 다 신이 있지. 그죠? 보이는 신이지.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경제적 문화적 영향도 얘기했지만 그 인간에게 주는 그 심리적 교육적 효과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유혹을 받은 것 같습니다.
1: 그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우리가 바알을 그냥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안 나와요. 아까 금송아지가 이제 바알과 관계가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을 본격적으로 믿게 된 것은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 그전에는 애굽의 생활, 이게 전부 다 뭐 애굽은 자기들이 직접 해서 어떤 뭐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도 거의 노예 수준이었으니까 그들이 믿는 주도적으로 믿었을 확률이 없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가나안 땅이라는 삶 자체가 그 문화가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 먹고 살려면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된 결정적 시점은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벌어진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2: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보면 그 우상의 도시로부터 불러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불러내서 끊임없이 우상을 틀어내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다시 당신이 첫 죄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떠날 때부터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고 부르심받은 우리들은 그 우상과 싸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3: 참 무서운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아? 라는 거 그 말. 누가 정말 신이고 참신인지 진짜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오늘 우리도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겐 좀 다른 면으로 있는 거겠죠. 근데 엘리야가 이래서 화가 날 만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붕괴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4: 먼저 화내면 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5: 양심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 드리는 질문
4: 타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할수록 이 엘리야의 어떤 그 믿음, 용기가 참으로 놀라운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고 이 홀로 남았다는 두려움이 컸을 텐데 어떤 것이 이 850대 1로 싸울 수 있게 했을까요?
5: 게다가 폭군 아합과 악녀로 유명했던 이세벨에게 도둑장이라니. 저러면은 좀 도망갔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솔직히 다리 떨렸을 것 같은데 엘리야 무섭지 않았을까요? 소위 말해서 쫄지 않았을까요?
1: 제가
5: 하정한 목사님
1: 850대 1 그러니까 와 10대 1, 20대 1만도 그쵸. 정말 그쵸? 저는 1대 1도 헤매는데 어려워. 근데 850대 그러니까 보통 용기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떤 doing, 내가 어떤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being, 존재의 문제예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시점이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야를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과 어떤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그 얘기 이후에 가뭄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소위 그리시네가로 숨기게 하셨고 그곳에서 까마귀들을 통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 떡과 고기를 공급했어요. 거의 예술이죠. 이건 뭐 거의 예술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기록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0: 가뭄이 들었으니까 뭐 통에 가루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그곳에 있으면서 있는 동안에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아들이 죽어요. 그 과부의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요.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했는데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좀 더 얘기하면. 그 다음 18장.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다른 설명이 안 필요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건과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가뭄이 오든 뭐 사람이 죽든 뭐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 속에서 엘리야가 누구인지가 드러난 거죠. 아무리 그 가뭄이 심하고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기본적 관계, 온전한 친밀감을 이룬 자들에게는 그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기회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 어떻게 용기가 생겼을까? 용기는 어떻게 가졌을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자들이 세상을 걸어가면 가뭄이 들고 세상의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엘리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위기인 이유는 뭐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냥 모양만 있는 자들이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금 그냥 바알을 섬기듯이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놓고 믿는 그런 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우리에겐 제일 먼저 할 일이다. 용기, 힘, 그건 뭐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
1: 저는 김병계 목사님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바알과 아세라 850대 1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어쨌든 기도해서 재물도 태우고 가뭄도 해결되고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승자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 눈앞에서 그런 기적들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건가? 선택한 건가?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궁금해서 목사님께 질문 드려요.
2: 그 이 아합 가문이 오므리 왕조이지 않습니까? 오므리 왕조는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등장할 때 보면 가뭄도 있고 다 있는데 물론 엘리야는 굶주리고 또 가뭄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그가 그 자연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보다도 정말 이 당시에 그 나중에 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 왕의 식탁에 채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채소 재배할 밭이 필요했고 그 밭을 파밀지 않는 기업을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과 아합이 살던 시대가 그 자체가 극심한 가뭄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나 무역으로 보면 상당한 경제적인 운영이 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갈멜산에서 이런 경험을 해도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손해는 그렇게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체제 안에서 편성해서 살아갈 때 자신들의 삶이 더 보호받는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가, 우리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본다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아내가 이제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되어 누워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만 목사님 사모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장로님 어디서 그런 기준을 찾으셨어요?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0: 제 아내가 이대로 죽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제 아내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알신을 성공과 부와 이런 긍정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이런 성공, 부, 긍정의 신학들은 항상 자신에게 유익함을 가지고 신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익하면 그걸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가뭄이 온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오래 참았겠어요. 엘리야가 만약 우리가 가뭄에 오래 참고 굶주리면서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산다면 우리들도 한 3년만 훈련받으면 웬만한 내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확실성과 그 언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신앙을 갖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전도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저도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아니 그렇게 850대 1로 이겼는데
2: 그러니까요.
1: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2: 네 맞아요.
1: 또 그거 850대 1만이 아니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보통 피폐할 정도가 3년 6개월이면 난리 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랬을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푹 젖어서 이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몸으로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집에 와서 TV를 트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TV 없이 못 사는 아이들,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거고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인정하지만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3: 아, 방금 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4: 다 우리 얘기죠.
2: 우리 다 똑같아요.
4: 다 똑같죠.
2: 나도 엄청 찢었어.
4: 네.
2: 아까 그 엘리야의 외침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할 거니 선택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을 따라. 인간은 왜 자꾸 이 양쪽 저울질을 반복하게 되는지.
3: 그러게.
4: 또 그런 형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남겨두신 7,000명이 있잖아요. 그들은 누구이며 진작에 7,000명을 엘리야한테 보여주셨으면은 아까 전에 뭐 얌얌얌 할 때 난 7,000명 있다 하고 힘내지 않았을까요?
2: 이겨도 진 것 같지 않고요.
4: 네. 그러니까요. 저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오늘 제일 묵상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도 되게 뭐 7천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정말 진실을 알면서도 이게 반복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문제를 각자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문화라고 하신 거에 정말 동의하고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양쪽을 놓치고 싶지 않잖아. 세상과 하나님을 다 취하고 싶은 우리의 욕심. 맞아.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죄성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7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그 타임에 안 보여줬냐.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이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포인트죠. 가장 지쳤을 때. 그리고 너무나 심신, 영, 뭐 모든 게 다 고갈됐을 때 엘리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잃은 거죠. 우리가 그래요. 나만 힘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그때는 좀 쉬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다른 명령을 또 미션을 주면서 사실은 그거를 행하는데 걱정하지 마라라고 그 미션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7천을 보여주시는 타이밍을 하신 건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이제 구약의 남은 자의 신학이 있어요. 꼭 그런 데서도 남은 신실한 자. 여기는 7천의 신학이에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남아있을지라도 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일 것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0: 접수할 것인가에 결단을 어느 순간에는 해야 된다고 봐요.
1: 혹시 제가 말씀 듣다 갑자기 네. 교수님 말씀에 그 7천 명을 먼저 혹시 이런 건 아닐까 갑자기 들어서 7천 명을 먼저 모였으면 더 인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우리가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됨으로 내가 1대 850으로 싸워도 내가 역사했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혹시
0: 난 그 포인트도 있다고 봐요. 850인데 7천이면
1: 그렇죠.
0: 숫자상 이긴 거죠.
2: 아니면 하나님도 엘리야의 그 믿음을 한번 보고 싶으셨던 건 아니지. 이 생각도
0: 주관적으로 좀
3: 그렇습니다. 주관적으로. 아니 하나님은 사실은 850이면 850이든 7천이든 별로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후 하면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존재가 아니라도 그 메시지 속에는 엘리야 보고 야 너 효도 괜찮아 너 없어도 돼 얼마든지 그리고 이름 없는 엘리야들이 너무 많지 아무런 일도 못한 채 그냥 자신이 7천 명이 속한 있는지도 모른 채 죽은 사람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람이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0: 네, 두 분 중에 하나를 턱한다면 그 해석이 되게 네. 좋아요. 하나님의 포커스를 할 수 있는
1: 그러니까
0: 극적 효과를 극대화했다라고 저도 생각 못했는데 소질이 있네요.
1: 아니, 목사님 때문에 힌트를 네. 얻어서 혹시 그런 게 아니실까요?
2: 제가 한 말은 편집해 주시면
0: 굉장히 좋아. 그건 주관적으로 좋은 해석이에요.
4: 네. 묵상할 거리가 참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의 입장에 서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7천 명을 준비해 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좌우를 그러면서도 살피고 또 한눈을 팔고 마음을 잡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딱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상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아차. 게 사실 쉽지는 않죠.
5: 네,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 다수 앞에서 자신의 소신과 믿음대로 처신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삶 속이나 또 성경 속에서 이 소수의 소신과 믿음대로 승리한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 7천 명과 엘리야가 되는 법, 그렇게 사는 법 또 궁금합니다.
4: 김명희 목사님이 술 맛이 웃으셨어요?
6: 사실은 늘 지기 때문에 엘리야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모습이나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졌거든요. 다 졌어요. 단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세상에서 이기는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게임에서 지지만 그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뭐 진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 하나님이 계셔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는 이게 진다 이긴다로 나눠서 그래요.
6: 네.
3: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지는 것도 네. 이기는 것도 별로 그렇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6: 네.
3: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냐 지는 것이냐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6: 오케이.
3: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가늠했다고 잡아왔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신 여러분 사건 아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전부 다 피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해요. 그 이기는 힘이 뭐냐면 거기서는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한 게 드러났죠. 그러나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맨날 물질적 가치를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이긴다 진다로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대형교회 부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주시고 축복한 교회고 뭐 지하 2층에 말이죠 벽에 물이 줄줄 흐르는 그 예배당은 하는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님인가요? 그렇게 메시지가 흘러들어간다고요. 그게 아니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느냐 이걸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7천 명이 안 드러난 겁니다. 7천 명을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 7천 명은 누구한테만 얘기했냐면

0: 애한테만 얘기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알지만.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일본에서의 기독교인들 굉장히 힘들어요. 막 무시당하고 또 모슬렘 문화권에서 기독교인들 그들은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이런 칠천 어려움을 당하는 소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기느냐 뭐 이런 비법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도 펠로십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배운 또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막 비가 3년 안 오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해요. 혼자 못해요. 그래서 서로 그런 것을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훨씬 더 소신을 지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하나님은 보험처럼 놔두고 당장 우리의 필요와 또 어떤 내 원하는 것을 충족해줄 현실의 바알들을 찾아 헤매진 않았는지 그랬다면 갈멜산 사건을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좀 이겨봤으면 좋겠고요. 인생의 가뭄을 해소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꿈꿔보겠습니다. 자, 성경 사건 시리즈 오늘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3: 네. 네.
2: 자, 오늘 이렇게 성경 속에서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시면 올포원 시청자 질문타임 코너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시원한 답변 들으실 수 있는 기회 있고요. 저희 올포원에서 마련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엘리야와 바알의 대결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김민희 목사님.
1: 네, 바알과 엘리야 바알의 대결은 한마디로 아주 정확하게 선택의 문제다. 네.
0: 엘리야와 바알의 대결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체성의 문제다.
4: 이 한마디로 저는 여호와의 불이 물을 이긴다.
2: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께 어떻게 다가왔어요?
5: 한마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싸우고 네. 있다.
6: 저도 비슷해요.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7: 얍이다. 기도의 얍, 뭐 이런 네. 응답.
8: 얍, 아무것도 아니다.
2: 네. 자, 850대 1로 싸워도 이길 기세로 우리가 오늘 마쳤는데요. 오늘 끝인사 이 시대 엘리야들이 되어서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9: 7,000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10: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 되는 시간.
11: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 아직 나 있지 않은 길을 가서 길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죠. 가끔은 절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그런 위험은 무릅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웅현의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참 넓구나. 새삼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딱 이맘때. 그쵸. 어제부터 제주에서는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남부지방

이제 오늘부터 그렇죠?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아직이에요. 예,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혹은 폭우이거나 지나가는 비거나 이게 다른 경우가 많은데 7월을 여는 오늘 첫날 우리 샤시 가족 계신 곳의 날씨는 좀 어떨까요? 어떤 날씨 속에 있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이제 하반기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만한 모습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7월의 첫날 잘 산뜻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의 첫날, 7월 1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소리엘의 뉴 스타트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신청곡으로 이 곡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첫 곡을 위해서 아껴둔 곡이었습니다. 오늘 첫날 오프닝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7월의 첫날이 시작이 됐고 첫 곡 나가는 동안 저희 스튜디오 안에 있는 그 벽걸이 달력이 아직 6월에 머물러 있기에 제가 또 이렇게 착 시원하게 6월을 안녕 보냈고 7월 달력으로 바꿔놨는데 우리 CBS 달력은 이 고기잡이 베드로인가? 예. 베드로가 그물을 깁는 그런 그림이 있는 7월의 달력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 때 쉬죠 우리. 여기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국가 공휴일로 아마 제헌절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갑네요. 7월의 첫날 보니까 더 반갑네. 페퍼민트님도 샬롬 남기셨고 향기님 모처럼 아파트 산책로 걸으며 함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고 닉네임 달다님은 우리 집 중2 기말고사 보는 날이에요. 노력한 만큼 잘 치를 수 있기를. 이나야 이드나 하나님이 너희 앞길 인도하실 거야. 화이팅! 또 남기셨고 서지성님은 훈디 서귀포는 새벽부터 와 비바람이 창문을 어찌나 그냥 때리는지 잠을 설쳤습니다. 전 아직 장마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첼시로 뽀송뽀송하게 하루 시작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 뉴스 들어보니까 그 기상 관측 이래 1990몇 년부터 이제 관측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래로 여름 장마가 가장 늦게 온 지는 세 번째 정도 되는 그 비교적 늦은 장마라고 해요. 원래 6월 달에 보통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제주에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고 오늘부터 남쪽 지방 그리고 내일은 뭐 주말쯤에는 이제 수도권 서울 지역에도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예보를 받거든요. 예, 제주도는 비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서지성님 와주셨고 꿈이름님은 저도 훈디 따라 훈디 말씀 따라 회사 달력 넘깁니다. 아침에 새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상쾌해요. 여기는 아직 비 안 오고 그냥 흐림 남기셨습니다. 지금 방송국 주변도 그래요. 네, 흐립니다.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는데 오늘 한 내일 정도면 비 좀 올 것 같은 장마 영향권 안에 들 것 같은 그런 예, 날입니다. 7월의 첫날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고 날씨 얘기도 해주시는데 우리 샬씨 가족 계신 곳은 지금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6개월 전반기 예, 잘 또 보낸 거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7월 예, 첫날 하반기 시작이 되는데 잘 또 스타트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씨 가족 사는 얘기들 보내주셔요.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7월의 첫날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얘기들 예,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은 아침에 흐리더니 이제 출근하고 있는데 비 옵니다. 우리 이춘수님도 와주셨고 안동 쪽은 지금 비가 시작됐대요. 써니 권사님 반년을 은혜로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후반기도 여호와 샬롬으로 인도하실 주님 기대해요. 네, 남기셨습니다. 에벤에셀 샬롬 너무 좋죠. 닉네임 바다님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 보자 내가 상

초반기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닥 없나? 하반기가 있잖아 우리에게는. 하반기를 위해서 그 상반기는 어떤 그 도약하기 위해서 숨 고르기. 하반기 7월을 샬씨와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1000번째 최인혁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듣고 위러브의 좋으신 하나님 이어드립니다.

제이레빗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들었고요. 위로부의 좋으신 하나님, 1000번째 보컬 최인혁,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구자술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조이님, 7월도 샬시와 시작하네요. 늘 아침 열어주는 샬시와 여름의 무더위도 이겨내고 주님 찬양하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고사 시작하는 중2 막내딸 오늘 수학 한문 본대요. 잘 감당하길. 딸램 화이팅! 남기셨고, 우리 한미영님도 고2 우리 아들도 시험 봅니다. 주역이 기말고사. 지혜롭게 잘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7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다들 평강 가득하시길 화이팅! God bless you! 까지 한미영님도 와주셨고요. 요셉의 꿈님, 7월의 첫날 이른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 샬시를 크게 틀어놓고 7월의 첫 출발 은혜롭게 이렇게 감사함으로 시작한, 아 너무 좋다. 아, 그 샬시의 어떤 울림이, 전파의 파장이 그 사무실 구석구석 공간마다 잘 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아빠님은 처음으로 인사 남겨요.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 장맛비가 많이 오고요. 다들 안전운전 하시길. 아 그러네요. 비 많이 오고 이러면 또 시야가 좀 흐려지니까 서행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6310번님도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네, 고맙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남기셨네요. 반갑습니다. 6998님도 오늘부터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순천. 새벽부터 엄청 비가 많이 와요. 일하는 현장마다 오늘 안전하게 작업하시길이라고 남기셨고요. 예, 순천. 콩스콩스님은 어제 병원 갔는데 5년 전 수술한 갑상선암 완치 판정 받았어. 후련하고요. 이제 운동 마니아인 저에게도 수고했다 말하고 싶습니다. 축하한다며 꽃다발 보내주신 상효 주임님, 그리고 내 동생 성령이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 아 이제는 완전히 완치.

예. 계속 그또 마음 졸이면서 가슴 한켠엔 또 예, 약간 일말의 어떤 그 걱정, 불안 있었을 텐데 깔끔하게 아주 산뜻하게 이제는 암과 이별을 작별을 고하고 갑상선이 좀안 좋으면 금방 쉽게 피로해지잖아요. 이제는 좋아하는 운동도 예, 마음껏 하시면서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아, 축하드려요, 콩스콩스님. 문자 5759번으로 사연 주셨는데요. 우리 지원이, 은미야,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좋은 벗으로 오래오래 함께하자. 송정미의 축복송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지원님, 은미님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미, 축복송.

AJ 월십, 내가 예수 믿고서 들었고요. 김인식의 실로암, 이길승의 소망으로, 송정미, 함춘호, 축복송, 우리 5759번님의 신청곡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냥이님도 비 내리는 수요일 7월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엽니다 남기셨고, 3164번님도 7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도 특강 가요. 전 믿음의 CEO라. 아, 우리 대표님 뭐 특강 가시나 보네. 특강 주제는 뭔가요? 여러분 궁금하다. 그 뭐 주제도 다양하잖아요. 예. 대표님이시니까 어떤 내용이실지. 예. 하늘소망님, 아침부터 근사하고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버스 못 탈 것 같았는데 아슬아슬하게 세입. 크. 아, 이럴 때 짜릿하죠. 예. 지금 업무 시작하는 중인데 어떤 분의 신청곡 축복송 들으니 또 오늘 하루 은혜로 가득할 것만 같은 기분. 예, 라고 또 하늘소망님도 와주셨고요. 닉네임 내 딸맘님, 훈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좋은 터전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내 자녀와 사랑하는 남편 함께 우리 주님의 가정 잘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또 남기셨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사하신 거. 이제 새 집에서 또 좋은 추억들 하나하나 또 새롭게 쌓아가시길 바랄게요. 하얀 손수건님께서 6월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어제 오프닝에 감동받았어요. 덕분에 저 힘내서 출근했다는. 고마워요. 저 만만치 않게 힘들어하는 동기 언니한테도 오프닝 위로의 말 공유해 줬는데 언니도 위로 많이 받았다며 폭풍 감동했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어제 우리 오프닝이 뭐였죠? 어제 오프닝이 지금 찾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지? 어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그만두고 싶었던 횟수는 내가 극복해온 횟수다. 그치 그치. 일본의 한 광고의 그 카피 광고 문구였는데 그만두고 싶었던 그 횟수 이건 내가 극복해온 횟수다. 아, 이 말이 또 큰 울림을 주고 어떤 용기가 되는 말이었군요. 예, 하얀 손수건님 고맙습니다. 그 언니분에게도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스며시 레인보우 좀 깔아주셔요. 예. 우리 비공개님, 저의 상반기 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갱년기 남편과 어떤 감정 싸움도 했고요. 또 나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은 분도 있어서 더 괴로웠다는 유유. 그럼에도 사랑하는 친구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하반기 시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듣고 싶네요 라고 청하셔서 우리 비공개님께 이 곡 전합니다. 이혁진이 부르는 주가 일하시네.

김관호 여정 우리 신영균님 신청곡으로 함께했고요. 이혁진의 주가 일하시네 비공개님 잘 들으셨죠? 아, 이 두 곡 듣는 동안 또 방송국 주변은 해가 또 반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해가 떴네. 유니스님 훈디 작가님 더욱 빛나는 7월을 감사와 기대로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카페인 샷 추가 충전 중이에요 라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 깜씨님은 간호조무사 공부하러 학원 갑니다. 어머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가끔 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뒤돌면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남은 두 달 열심히 해보렵니다. 자격증을 위해서 고고고! 이거지 그죠? 누가 뭐 등 떠밀어서 하는 공부가 아닌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 와.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예. 자, 1부 마지막 곡은 프롬갓 여호와는 내게. 2부에서 뵙죠.

0: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십시오.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마시고요.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용서는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릭 워렌의 행복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한 대목이었습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지금은 오직 희망만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절망이라는 암벽을 어떻게든 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오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밧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나누며 아끼고 살아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시작되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나눔을 경쟁해야 할 때입니다. 어몽길의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일터, 이 책상, 오늘의 만남,

모든 자리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소서.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인하여 감격하게 하소서. 나에게 감격이 없다면 내 마음이 굳어진 것이오니 다시 주님의 행하심을 묵상하게 하셔서 나로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이 가슴벅찬 이름이 되게 하소서. 어제의 근심 걱정으로 내 머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들을 성령의 물로 다 씻어주소서. 그래서 맑은 머리와 마음으로 기쁨의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예향 기획 프로젝트의 어찌하여야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7월의 첫날 오늘 수요일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별빛맘님 7월 첫날 많은 비로 시작하지만 이 또한 감사하네요 남기셨고 지금 남쪽 지역 제주도에는 비 많이 오고 있다고 하죠. 우리 영도다리님 반갑습니다. 이 방은 처음인데 완전 교회 방송이네요. 샬롱이 뭐예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샬롱. 아, 샬롬 안녕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인사예요 인사. 예. 영도다리님 샬롬 안녕 반갑습니다. 문평아님 고3 딸 드디어 오늘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3년 동안 스스로 알아서 공부한 우리 딸 참 대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야 아니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면 잔소리 할 일이 없죠 그죠? 예. 아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 이제 숙제했어 오늘? 약간 날카롭게 나가게 돼. 아, 참. 스스로 알아서 하면, 믿고 막 그냥 탁 하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 대단합니다, 진짜. 예. 딸기바구니님, 데딩 딸내미 오늘 인턴 첫 출근입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인턴 생활 두 달 해야 하거든요. 걱정이 되네요, 라고. 그쵸. 물가에 내놓은 딸처럼 느껴지죠. 대학생 딸내미. 겸사겸사 연락하세요. 예, 제주도 비 많이 온다면서 오늘 화이팅이야. 응원할게. 예,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닉네임 쌍둥이님께서 쌍둥이 손녀들 유치원 보내고 지금 딸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거 하, 이게 어렵네. 내 자식 키울 때랑 또 손주들 키우는 건 더 어렵습니다. 7월 첫날인데 힘내서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야겠습니다. 그쵸. 아, 7월의 첫날도 유쾌, 상쾌, 통쾌, 통통통 이렇게 또 보내야지 우리 또. 그리고 자녀들 키우는 거랑 손주들 키우는 거는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는 이제 뭐 20, 30대, 뭐 40대 한창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고 지금은 이제 좀 힘에 붙이는 게 있죠. 아이들은 뭐 지금 아, 너무 쌩쌩하니까 낮잠 한 짧게 자고 다시 또 충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에너지 넘치잖아요.

이럴 때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해요. 예, 쌍둥이님 화이팅입니다. 우리 쌍둥이님 비슷하게 우리 손주들 케어하면서 듣고 계신 애청자분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백송희 러빔 오늘을 잃지 마 이 곡 전하고요.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저...

0: 올려드립니다.
1: 워십 플로잉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였고요.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백송희 러빔 오늘을 잃지 마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꺄 조승우네요. 행복샘물님 오 놀라운 구세주 좋아요 해주셨고 8106번으로 맞습니다. 체력이 조금 딸리죠. 손주가 오면 반갑죠. 근데 가면 더 반갑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도 오면 좋습니다. 아, 이게 정말 정확한, 아, 그죠. 내리 내리 사랑 보면 정말 더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또 있고, 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정확한 표현이네, 진짜. 그래도 손주들 보면 좋습니다. 우리 손주 봐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심경이

그죠? 예. 요괴배에서 노래 신청할게요. 남기셨는데 요 곡을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8106번님. 그리고 우리 보라미님께서 2부 듣고 있는데요. 지금 경로석에 어떤 튼튼한 남자분이 다리를 쩍벌하고 앉아있네. 아, 영 불편하네. 불편하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게 참 곤란하게 왜 그러실까? 우리, 예, 남자분. 아실만한 분이 말이야. 예. 이러면 곤란합니다, 진짜. 예. 3757번님께서도 우리 집 말씀 달력도 넘겼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새벽 예배 다녀왔고요.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시부모, 친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네요. 신청곡 자녀 듣고 싶습니다. 청하셔서 두 곡 함께 할게요. 먼저 김요한의 자녀, 연평한 조찬미, 요괴뱃의 노래.

성경에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 설명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양은 길을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 없이는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양이 사는 길은 목자를 떠나지 않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나안을 향할 때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칙입니다. 이 시대는 빠른 길을 원합니다. 한국인들은 속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택시도 총알택시라 부르고 택배도 로켓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빠른 길을 원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며 우리 소원을 성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빠른 길은 실족하기 쉬운 길이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빠른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자손과 밴드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였고요. 지선 구원으로 인도하는 앞서 나눴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글이었고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빠른 응답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결국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돌아보면 가장 좋은 길이었어. 그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했어요.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7월의 첫날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팀 스카프레너 다윗의 장막에 내 마음 다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만성적인 후회는 가장 해롭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치고 고칠 수 있는 일이면 고치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을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빨리 몸과 마음을 씻고 새 아침의 들녘을 달려봅시다. 멋진 신세계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리라 다짐하며 나선 이곳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커다란 그늘을 만나게 하소서. 그 그림자 아래 쉬며 성령의 바람을 맛보게 하소서. 이제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 가보는 길, 익숙한 주님의 향기에 따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의 첫날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주님은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부여 의지 없어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고선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어둠의 권세에서 최승태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세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들이 주는 평온함이 참 감사하네요. 오 놀라운 구세 주 유빌라테 프레이즈 싱어즈의 찬양 먼저 들으셨고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제이콥 박의 찬양으로 샤론의 꽃 예수 곽현정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기도문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강력히 선포된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인간적 위신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저를 일으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님, 2026년도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좋은 예감님께서는 샬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여호와 이레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진영님께서는 안성진의 찬양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리, 박요한, 유은성, 김민균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이어서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유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2: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롱별님의 아드님께서 경찰이신가 봐요. 아들 장순경에서 이제 장경장으로 승급해 임명장 받고 꽃다발 안고 퇴근했습니다. 이제 더 책임감으로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세심하게 섬김에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문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뭔가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식구 가운데 경찰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더 든든한 느낌, 더 안전한 느낌 듭니다. 많이 수고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크룩스의 찬양 청해 주셔서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폴라리스 님께서 어제 마지막 출근하셨다고 길지 않은 6개월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청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이 곡을 브랜치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유동근님 그리고 유리정은님 같은 곡을 청해 주셨어요. 헤리티지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일 수요일 가정예배서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은 사명의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장, 가정,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 받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능히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누가 주를 따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종일의 음성으로 너 주의 사람아 들으시고요. 이수원님께서 정하신 허락하신 새 땅에 시온사중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수이미님, 주 찬양으로 평안함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프리지아님은 남편 안과 검사하러 갑니다. 그동안 동네 병원 다녔는데 차도가 없고 자꾸만 눈이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다 해서 큰 병원 예약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다른 큰 이상 없이 치료 잘 받고 오게 도와주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남편의 건강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이스카페라떼님 처음 글 보내주셨나요? 반갑습니다. 여수에 아들과 여행을 가셨군요. 새벽바다 보시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남편 생각 많이 나신다고 이런 여행 항상 함께 했었는데 너무 그립네요 그러셨어요. 그리워하시는 만큼 마음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이스카페라떼님 그리고 아들 또 남편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기분 드실 것 같아요. 새로운 추억 쌓으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창현님께서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를 도와주세요.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사상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풍길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따스한 품 내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하셨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님, 어제 30년 넘도록 근무하던 곳을 떠나는 날이라고. 끝이 아닌 새로운 비전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셨나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날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받으시는 날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인도 가운데 더 행복하게 아이디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모키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조수아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고요. 이와라님께서는 나는 믿네 청하셨습니다. 남미 워십 찬양의 곡으로 함께 할게요.

우리 각각은 작아 보여도 이 조각들의 모음은 결코 작지도 약하지도 않아서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라영 외 우리 나이 드는 존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한사랑 남성 중창단이었고요. 박동현의 음성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꽃마리님께서 7월 세 달도 축복하옵소서 하시면서 축복하노라 박종호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정원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김형미의 사랑은, 배상진님께서 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7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감정 전염 효과라는 말이 있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면 괜히 나까지 마음이 초조해지고 상대방이 신이 나면 나까지 즐거워진다는 이론인데요. 그렇게 감정은 말보다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건너가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요.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빨리 전해진다고 해요.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어떤 감정들을 옮기며 혹은 전하며 살았을까요?

강찬과 조찬미가 부른 행복 선택. 7월의 첫날 첫 곡으로 선택한 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 하루의 시작 같은 혹은 일주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그런데 이제 2026년 상반기 마무리하고 26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날이잖아요. 우리 새해 첫 마음으로 여러 결심하셨던 것, 또 작심삼일로 혹은 그렇게 흐지부지 7월 시작이 됐으니 오늘 여러분 모두 행복을 선택하셨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처음 전해드린 이야기처럼 부정적 감정은 그러기 싫은데도 너무 전염성이 강하죠. 무심코 던진 차가운 한마디, 또 문을 꽝 닫는 소리, 또 식탁 위에 젓가락 탁 내려놓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금세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왕이면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의 전파자가 되기를 오늘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손영진의 우리 그리고 범키 공감하시네 전해드렸습니다. 감정 전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금방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 모두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아기 때부터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모든 행동과 또 감정까지 공감하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오늘 나의 좋은 감정,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아직 1시간 20분 정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1시간 40분 빼기가 이렇게 갑자기 안 됐어요. 10시 20분 지금 7초 지나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시간 고지할 수 있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네요. 제가 오전에 축복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때는 오후 2시 그리고 밤 12시에 재방송이 되기 때문에 시간 고지, 날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런 거 하기 어려웠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뭐 편집을 해서 좀 빼낸다거나 지금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 시간 이야기하면서 10시 20분 40초 됐습니다. 외국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 시간이 좀 다르시죠? 토론토에서 황태규 아빠님 오셨어요. 오늘 캐나다 드라이 휴일? 이라서 아들과 함께 놀러 갑니다 하셨어요. 확 공감이 되면서 7월 첫날부터 놀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영성님도 완전 오늘 첫 이야기에 공감하신다고 캠프를 통해서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셨어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에 좋은 마음으로 이왕이면 잠들기 직전까지 슬쩍 미소를 지으며 아마 내일 아침에 더 예쁜 얼굴로 주름지지 않은 조금 팽팽하게 예쁜 얼굴로 일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소 지으면 얼굴 예뻐진다고 하니까요. 누군가에게 좀 그런 편안한 얼굴로 이야기를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싱캠프에 들어오시면 저에게 웃는 얼굴로 기분 좋은 목소리로 그런 말투로 말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향기님께서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들어왔어요. 특히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먼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그 말씀에 은혜 받았거든요. 오늘도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또 주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이런 표현들 너무 좋지 않나요? 사모한다.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았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소리엘의 찬양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 7월의 첫날 선곡해본 곡이고요. 커피향기님 신청하신 아가파오 워십 베드로의 고백 전해드릴게요. 찬송가 84장 들려주실 거죠 하신 분 계신데 구 찬송가와 새 찬송가가 있어서 살짝 찬송가 제목까지 써주시면 더 정확하게 저희가 찬양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새 찬송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라는 곡인데 4월과 5월이 부르는 팀 이름이 4월과 5월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가도 준비해보고 있어요.

찬송가로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4월과 5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2906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4503님께서는 오늘 꼭 좀 듣고 싶어요. 최고의 작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써주셔서 전해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이경은님처럼 신청곡을 남겨주셔도 어느 때나 어느 날이라도 허락되는 날 들려주시길 이렇게 하시면 제가 마음이 막 뭉클해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곡도 많고 이름도 다 불러드리지 못하는 짧은 이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방송에 귀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DJ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 현재 시간은 또 다 다르겠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박재용님께서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잘 듣고 있어요. 오전 8시 25분. 아마 조금 지났겠죠? 네. 출근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네. 어우, 씩씩하게 하루를 또 시작하시는 그런. 미국은 이번 주에 또 7월 4일이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그런 한 4일 정도 꽤 길게 쉬는 것으로 들었어요. 저도 오늘. 그래서 굉장히 큰 축제가 될 것도 같고 월드컵도 또 한창 그 좀 우리는 아쉽게 마무리가 됐지만 예 굉장히 즐겁게 또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늘 안전하게 지난번에도 뭐 불꽃축제 이야기 많이

좀 드렸지만 살짝 그 쾅쾅 울리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살짝 곳곳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니까 안전을 굉장히 잘 감시를 해야 될 텐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텍사스 오스틴에 있었던 그 저도 추억이 있는데 한 대학교의 그 카페에서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열공하는 학생들과 함께 옆에서 살짝 커피 한잔 마시고 왔었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오은과 또 이동엽 이동엽 앨범 피처링 오은입니다. 정확하게는 나의 가는 길이 오늘 이 곡 참 좋은 곡인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 싶다고 광야의 소리 님께서 신청곡 써주셨어요. 준비하고 있고요. 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와 함께 걸어가네 아비가일 님께서 오늘부터 3박 4일 대학부 수련회 떠난 딸내미 은혜 가득한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시며 써주신 곡 중에 김도현 씨의 음성으로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꽤 많이 내렸잖아요. 이 곡 들으면서 그렇게 시원하게 내린 소나기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또 이동엽 오은 피처링 나의 가는 길이 좋은 곡 신청해 주셔서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찬양 준우님께서 오늘 일찌감치 사연 주셨는데 제가 음원이 없다고 답장을 드렸는데 확인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 오류로 문자가 안 간 건지 지금 근데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음원이 없어요. 어떡하죠? 두 곡을 연달아 들려주세요. 이렇게 쓰셔서 엄청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음원이 없어요. 새 앨범이 발표되면 저희 방송국의 음반 자료실에 꼭 등록을 해 주십사 아니면 저희에게 미리 한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주시고 다음에 그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준비가 되면 전해드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또 있는데 갑자기 생방송 시간에 꼭 들려주세요 하고 그냥 막 기다리시면 못 들려드려요. 자, 꼭 기억하시고요. 대신 사연은 제가 2부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자, 예람 워십 모든 걸음 대신에 흐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 봬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소화는 위장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펴지는 것처럼 위에 주름도 펴집니다. 우리 몸은 기분이 좋아야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위액 분비와 위벽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즐거운 상대

0: 내가 훌륭한 밥이고 부담되지 않는 화제가 좋은 반찬입니다. 이병욱의 내일도 내 삶은 눈부시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흔히 공동체 훈화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대인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그때라고 시작해요.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성전세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요. 변화산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것도 봤다고요. 성전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들은 안 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유스럽고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때 가장 누가 큰 사람인가 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용서. 누구란 용서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100달란트는 빚진 동관에 대해서 말을 해요. 1만 달란트는 탕감 받았는데 100달란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 오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라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옥졸에게 붙들려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옥졸들에게 붙들려요.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그 상황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지옥에 안 간다니까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에 나를 스스로 가두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그렇게 그 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용서는요 능력이에요. 용서는요 힘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째째하게 어쩌면 그게 너무 커요. 그건요 내가 생각하기에 큰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거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요 100대아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혀 살아요. 지금 어떠세요? 편안하고 자유하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옥에 그냥 갇혀 살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되세요? 안 돼요 사실. 그게 사람입니다. 되면 주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내가 그냥 용서하면 되지. 안 되는 게 나예요. 안 되는 거 바보같이 옥에 갇혀 있는 게 나예요. 주님 용서의 능력을 총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TBS 새것도 결국 낡은 것이 돼 낡은 것도 예전엔 새것이었듯이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시생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와 아프리칸 Children's Choir의 When I Think of You 라이브로 전해드렸어요.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오늘 실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만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1부에서 사연만이라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0: 그리고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잠실 중앙교회 초등일부 출신 36기 이준우 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후배들, 단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믿음을 증명하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세대가 되길 바란다고 하시며, 다음에 2026,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령기 주제가라는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만들어지는 곡들이 있잖아요. 특히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많이 불려지는데 제가 광고 듣고 작년에 파이디온 선교회가 발표했었던 곡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어린이 찬양으로 두 곡 이어봤어요. 파이디온 선교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2025년에 발표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또 각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그 주제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창작곡으로 YJ 키즈와 김요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는 곡도 이어봤습니다. 아, 해외 CCM으로 찬송가로 건강하자님께서 세바스찬 댐레이의 주 음성 외에는 안전귀가라는 기도 제목으로 아이들 아빠는 버스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늘 무사히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함께 하고요. 이 곡이 주 음성 외에는 I need the every hour라는 곡인데요. 주 음성이라고 시작하는 곡이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푸쿠레미님도 오벳의 찬양으로 듣고 싶다고 써주셔서 같은 이렇게 느낌으로 시작하는 찬송가 두 곡 들어보시고요. 진영님께서 오랜만에 사랑하는 은영님, 우리 태은 작가님 이렇게 하시며 신청하신 주리의 부르심 전해드릴 거고요. 또 주품의 스틸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정승한님께서 역시 기도 제목 정읍 교회 인테리어 공사하러 내려가는 길에 방송을 들으면서 짤막하게 사연 신청곡 써주셨어요. 안전운행 하시고요. 밤길이라 더더욱 조심. 금요일까지 공사 마무리하는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원네임 강성운의 주품의 스틸 이 곡으로 준비했어요.

원네임 강성훈 솔로 스틸 주품에 또 앞서 주리의 부르심 오벳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벳은 이번에 찬송가 2집 앨범 2집 제목이 나무라고 합니다. 단단히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은 오벳의 찬송가 많이 들려주세요 하시며 나무로만 만든 악기로 연주한 앨범이라는 것도 알고 나면 재밌답니다 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새 앨범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이런 곡도 앨범 소개도 굉장히 참신한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 앞서 세바스찬 뎀레이의 I Need Thee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찬송가 전해드렸는데 오벳 곡을 스티브님도 청하셨어요. 장마가 시작되는 흐린 날씨에 7월을 맞이하네요. 회색빛 날씨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7월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벳 써주셔서 요즘 정말 오벳의 찬양을 좋아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알바스천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자, 기도 제목 신혜숙님께서 같이 또 보내주셨네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심호하시던 노승림 목사님께서 7월 4일 대전에서 러빙처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하셨대요. 저는 가진 못하지만 작은 헌금만 보내드렸어요. 그곳에서 많은 성령의 불꽃처럼 성도가 부흥될 수 있게 전도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내 인생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블루딱딱우리님께서 이 곡 어쿠스틱 버전이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 임선주 찬양으로 내 인생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찬양 준비했어요.

울언니, 울언니 신청곡 나온다 하시며 띠띠사랑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며 같이 듣고 계세요. 임선주, 내 인생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어쿠스틱 버전. 블루딱딱우리님과 띠띠사랑님은 자매 사이. 덕분에 굉장히 아 귀여워 이런 느낌으로 찬양 듣는 내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또 앞서 알바 스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스티븐님 신청하신 곡을 오늘은 이 버전으로 전해드렸어요. 갑자기 울언니 울언니 하셔가지고 이 곡이 딱 떠올랐는데 오랜만에 들을게요. 저는 이 곡 들을 때마다 왠지 언니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조유진입니다. 큰딸.

조유진의 큰딸 전해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우리 삶에서 마치 언니가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는 늘 주님 곁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품으로 불러주는 언니의 마음 같은 큰딸이라는 조유진의 곡을 전해드렸어요. 울언니라는 여기에서 저희가 같이 웃으며 전해드렸던 곡이에요. 제초내음님께서 어우 신청곡 당첨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요 하셔서 방송 이제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제초내음님께 제가 그 용감한 도전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신청곡 보내셔서 신청곡도 당첨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초내음님 방송 중에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미세곰취차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미세곰취차 네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시고 계속 CCN캠프에 신청곡 도전 외쳐주세요. 오늘 끝곡은 많은 물소리 워십의 창조의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가장 믿을 만한 용기란 직면한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도 겁을 모르는 사람은 겁쟁이보다도 더욱 위험한 사람이다. 살아가는 중에 위험이 없을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른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그리하여 그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쓸모있는 용기의 소유자가 되자.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의 말입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비가 광주와 대구를 거쳐서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올해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요? 매년 찾아오는 장마지만 올해 내리는 비는 여전히 반갑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죠. 또 언제 폭우가 쏟아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회색빛 하늘이 다시 하늘색을 되찾을 때까지 여러분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생각이세요? 우리 마음에 꺼지지 않는 조명을 켜두고 서늘한 바람이 흘러가도록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래가 있다면 더 좋겠죠? 7월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비가 많이 자주 내리면 좀 우울하고 마음이 내려앉을 수 있는데요. 당신을 향한 노래가 찬양으로 열심히 그 기분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 Only Worship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었고요. 제가 있는 곳은 아직은 바람만 불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 어떤지 날씨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민유님께서 4박 5일간 감계교회와 의성지역을 섬기러 온 하남 창대교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서 무더운 날씨였는데 덕분에 옥상 방수작업, 페인트, 우물미장, 또 방충망 설치, 도배, 데크 수리까지 계획했던 사역들 무사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을 잔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일만 남았는데요.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무더위에 복음과 사랑을 안고 열심히 다하는 분들께 고마움과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아픈 사람,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복음 사역 잘 감당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오세요. 신청하신 거 함께 띄워드립니다. 예수 전도단 앨범에서 나의 하나님은 마이 갓.

행복한 요한나님과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조은영 천이가 부른 곡 함께 했습니다. 충주에 비가 옵니다. 레몬나무님이 또 여기도 비 오는데 차이님이 계신 것도 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군요. 장마라니 우리 장마를 이겨낼 수 있는 찬양과 말씀으로 예, 채워보자고요. 동경은 무더운데 시원한 찬양 듣고 싶어요. 지금 이 곡들 어떤가요? 나의 하나님은 매일 주와 함께 두 곡 이어서 들었고요. 하하호호님도 오셨습니다. 리브가님, 와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근무하시느라 잘 못 듣거나 몰래 들으시거나 이렇게 시간 되는 날 찾아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CHOCO, 초코라고 소개하면 될까요? 반갑고요. 긍휼하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충만 신청하신 곡 지선의 목소리로 듣죠.

입니다. 이어서 들었습니다. 오케이 미민하님, 김포는 구름이 많고 후텁지근한데 비 올 확률 80%라고 돼 있거든요. 소나기 한 줄기 내리면 시원할 것 같아요. 주아랑님, 7월 한 달의 첫날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어제는 75세 이상 교회 성도님들과 강릉 소량수목원 다녀왔거든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지팡이 의지했지만 또 셔틀버스가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셨고요. 도우미로 갔는데 저한테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중력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어르신들은 어제 그 행복감으로 진짜 계속 활력을 얻으시고 에너지를 받으실 것 같아요. 3.1교회 POP 앨범에서 김하람, 이신성이 부릅니다. 중력.

어메이징 그레이스 앨범에서 여러분 중력에 이어진 곡으로 들었습니다. 9858번님 오늘은 집에 혼자 있어서 집안일 하면서 창문 다 열어두고요. 거실에 당양도 크게 켜놓고 온전히 함께하니까

어미뽕 뚫리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정원님 센스로 시원한 찬양 듣고 싶어요. 아니 오늘 수요일이고요. 비도 내릴 것 같고 더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신청곡들이 시원시원한 곡들이 많아서요. 아 다들 비슷한 마음이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거실에 예 시원한 곡들 많이 퍼질 겁니다. 권명진님, 저는 당향로 시간에 강아지 산책 시간으로 정하고, 한 시간은 밖에서, 한 시간은 집에서 듣고 있는데요. 두 시간이 후딱 지나가며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 시간은 밖에 계시겠구나. 아, 이 시간은 안에 계시겠구나. 제가 좀 상상을 할수 있겠네요. 베리베리님이 흐리지만 마음은 맑음으로 하시면서 시편 21편 주의 사랑 신청하셨어요. 김영우가 부릅니다.

살살 걸으러 나갈 준비 중인데 양호산이 필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8106번님과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별빛마음님이 시간대 바뀐 다음에 처음 인사하는데요. 정원님의 목소리 톤이 저녁 시간보다 더 밝고 높아진 것 같아요. 날씨로 다운되지 말라고 더 신경 써주시는 건지. 맞아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씨에 따른 목소리 톤을 조금 조절하고도 있고요. 분위기 잡을 때는 조금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곳에서 자주 봬요. 상하이 곰돌이님 오셨어요. 외국인 1호 의사로 병원 병동에서 근무 중인데 퇴근길에 함께하다가 개편쯤에 맞춰서 감사하게도 제 개인 사무실이 주어져서 늘 함께 작은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이곳도 어제부터 비와 습기와의 전쟁 중인데요. 지난 상반기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또 하반기 시작합니다. 친구처럼 의지하면서 든든하고 귀엽기도 한, 와 이거 두 가지 다 가지기 힘든데. 든든하고 귀엽기도 한 곰돌이 신랑이 오늘부터 한국 본사로 출근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곳 상하이에서 함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인도하시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것이 최상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의 이후의 시간도 감사와 은혜라고 고백할 날도 예, 그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하반기도 우리 함께해요. 아멘입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더 큰 은혜의 빛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아드님 이후의 시간도 감사와 은혜로 고백할 날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용일이 거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늘 찬양의 은혜 받고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준비했어요. 빛 되신 주, Here I am to worship 이라는 곡 전해드리고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마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 당양노와 함께 찬양으로 힘차게 아멘. 로이나 차한님과 함께 Turn It Up, 프레니 쉐이커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신나는 곡들을 많이 오늘 신청해 주시더라니까요. 한 시간 더 채워봅니다. 라일리 님이 2월 말에 헬스를 12개월 신청해 놓고 넉 달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봅니다. 이번엔 제발 꾸준히 하길. 주님의 성전인 이 몸을 돌보는 방학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라일리님, 제가요, 결국은 날린 회비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깝든지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운동하리라 마음을 굳게 다졌죠. 매일매일 갈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안 가서 결국은 날렸거든요. 꼭 라일리님은 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고 예, 꼭 운동하셔서 건강도 되찾고 예, 본전도 찾길. 파크리스님, 퇴임하고 6월 한 달 CBS와 함께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요즘 저에게 제일 친한 벗이 되었는데요. 지인들이 연락해서 어떻게 보내냐고 염려스럽게 물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새벽부터 CBS에서 나오는 음악과 아나운서들의 멘트, 보낸 사연도 읽어주시면 신기하고 힐링되고 감사한 한 달이었어요. 파크리스님, 이제 또 7월도 8월도 9월도 내내 좋은 친구, 외롭지 않게 좋은 친구 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저희도

기쁘고요. 희민 희승마음님께서 오늘은 엄마와 함께 찬양 듣고 있습니다.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황민강 권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주님의 나라에 있는 언니도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어머님, 권사님과 함께 들을게요. 어머니의 기도 배지훈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5297번님과 함께 들었고요. 한웅재 목사가 불렀습니다. 커피향기님이 요즘 딸이 자기 방 놔두고 저랑 같이 자거든요. 근데 제가 조이포유 들으면서 자는데 어젯밤도 당향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딸이 자면서 제 쪽으로 자꾸 가까이 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네, 당신을 향한 노래는 자정에 밤 12시에 표준 FM과 조이포에서 재방송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따님이 가까이 왔고 찬양을 작게 틀어놔서 들으려고 가까이 오는 건지 어쨌든 가까이 자꾸 오는 겁니다. 이 찬양 가사들이 자면서도 딸에게 머리와 마음속에 심겨져서 믿음 또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세뇌 중입니다. 아멘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자면서 그 외우는 거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자면서 그 막 잠들려고 할 때 자꾸 반복해서 하면 그게 기억이 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래서 학습법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커피향기님은 믿음의 학습법, 영적 학습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안혜진 물들어가네 신청하신 곡 들었고요. 바람대로 찬양으로 그리고 내가 언젠가 들었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차근차근 쌓여가고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송파는 흐려요. 일타에서 배경음악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이 샬롬님 반갑고요. 꽃들도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산골 교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7분을 모시고 목회하면서 음악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들의 찬양입니다. 올 봄에 음원을 내셨는데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힘이 됩니다. 하시면서 레버런드 박 앨범에 있는 의의 면류관 신청하셨습니다. 꽃들도라고 아이디 쓰시는데 혹시 관련이 있으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의의 면류관 함께 듣겠습니다.

해가 쨍쨍한 일산에서 듣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 후에 집까지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양산이 필수예요. 선한 능력으로 들려주시면 힘내서 잘 걷겠습니다 하신 철부지 오리님의 신청곡 선한 능력으로 나무인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클소탈님 오늘 최고로 행복한 하루로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북의 근원님께서 오늘은요 저에게 큰형부 같은 분 생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부부 형부 집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석원 집사님의 생일이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그 마음을 지키며 가장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모범이 되는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간다 목장 식구들과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주님여 이 손을 이 곡을 축하곡으로 적으셨는데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손 꼭 잡고 주님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걷는 길이 되길 바라고요. 8271번님께서 오늘은 6년 동안 튼튼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서 얻은 우리 영은이의 23번째 생일입니다 하셨어요. 귀하게 태어난 영은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일 걷는 그 길이 꿈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이 되길 바라고요. 많이 웃고요. 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신청하신 곡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진아의 목소리로 신청하셨네요. 이 곡 먼저 띄워드리죠.

이석원 집사님의 생일 축하하며 주님녀 이선을 조준모가 불렀고요. 영은님의 생일 축하하면서 지나가 부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두 곡 들었습니다. 써니님이 손경민 목사님의 일상 신청합니다 하셔서 준비해 놨고요. 김숙희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적으셨어요. 연식이 많아서 신세대 찬양은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을. 신세대, 구세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또 은혜가 되는 찬양이면 다 좋습니다.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수연님께서 전북 완주는 꾸물꾸물한 날씨입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오늘 비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이가 부르는 일상 이어서 홍진호 주 너의 하나님이 두 곡 이어서 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를 쓰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이 두 곡을 쓰셨는데 살짝 고민이 되네요. 김숙희님 오늘은 주 너의 하나님이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준호의 하나님이 홍진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이디 8529님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지요? 숙소를 옮기셨군요. 네, 현지인같이 느긋하게 잘 즐기면서 보내고 오세요. 데이비드님께서 제이플 워십 정기 예배가 확정됐습니다. 신한대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정기 예배 드리기로 학교 측과 합의가 됐어요. 오, 너무 잘 됐네요. 잘 준비해서 경기 북부지역 찬양으로 함께하는 지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님 여기 순천 새벽부터 장대비로 내리다가 이제 아가비가 됐어요. 걷기 운동하고 계시는군요. 네, 당양로 가족 모두 7월 모두 건강하게 또 행복한 일상이 되길 바란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수연님 둘째 딸이 친구들에게 종이로 만든 걸 목요일까지 선물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월요일부터 얘기만 하다니만 결국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 두 명 거, 아이들 세 명 거. 종이 열심히 오리며 듣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 약속과 숙제는 엄마 몫이 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의 손길, 한상도가 부르는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7월도 당양노와 함께 걷자고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저는 꿈 노트라고 부르는 공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공책인데 거기다 제 희망과 꿈과 저를 고무시키는 말들을 기록하죠. 가끔 한적한 시간에 꿈 노트를 뒤적거리며 3년, 4년, 5년 전에 써놓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당시엔 불가능한 듯 여겨졌지만 요즘은 오히려 시시할 정도니까요. 저는 계속 꿈을 이루며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술가 매튜 켈리의 위대한 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할 찬송은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갑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독일의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가 작사한 것으로 원래 제목은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네였습니다. 작사자인 클라우디우스는 독일 홀슈타인주 라인펠트에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일 예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무렵 유럽 전역에서는 이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기독교 합리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합리주의에 물들었던 클라우디우스는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목회자 대신 신문인이 됐습니다. 그 후 클라우디우스는 헤센 다름슈타트 영주의 궁정에서 농산부 농정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츄렐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됐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깊이 회개하고 참회했습니다. 옛 믿음을 회복한 클라우디우스는 기적적으로 병에서 치유됐고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찬송시의 성경적 배경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입니다. 풍성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함을 찬양하는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만나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일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은혜를 내리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풍성한 햇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기에 이 흡족한 단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에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하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숨결로 우리도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197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요한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스가랴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길을 떠나 돌아오는 한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마드레 가랍창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정규환의 음성으로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아침 햇살 비칠 때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바다를 배경으로 한 세 곡의 찬송과 함께 봤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최석조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고요. 신촌성결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고요한 바다로 이어서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구주여 광풍이 불어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딸기님께서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됐다네요. 7월 18일과 19일에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18일에 워터파크가 있어서요. 그날만은 비가 안 오고 햇볕이 흰구름에 살짝 가리고 덥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이들 이 워터파크 갔을 때 맞아요. 너무 해가 쨍쨍한 것도 그렇고 그러나 또 비가 와도 추워지고요. 그러면 좋겠네요. 살짝 흰 구름으로 가렸으면 좋겠네요. 18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글 주셨어요. 이제 교회마다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하실 텐데 다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만나고요. 충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장마가 좀 늦게 오고 있는데요. 7월에 장마 피해 없기를 김명희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고요. 걸으면서 들으시는 조영은님, 샬롬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님. 저희 교회는 5시 드리던 예배를 30분 늦게 드려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더 감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게 오는 모든 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름철에 해가 길어지니까 또 이렇게 30분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30분 더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배상진님, 이 시간 왕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웅재 찬양 청해 주셨어요. 감사할 때내안 어딘가 불이 켜져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진영님께서 송정미, 김현철, 강명식, BMK의 찬양 서로 사랑하라 청해 주셔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앉아 내게 주신 것 세월보다 지금의 모습 이대로 나를 또렷하게 하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실로암 선교합창단의 파송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3.1교회 POP 권충한과 김은교의 보컬로 들으시고요. 옹기장의 찬양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3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늘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람 인이라는 한자는 작대기 두 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모양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와 연합하거나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지혜가 이 글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의지하는 대상은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또 다른 대상은 돈입니다. 돈은 무엇이든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어떤 분이 자신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지만 돈은 어디든 다 통하더라고 경험을 들려주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경고합니다.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사라져버린다고 말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의지처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해 주시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 명예, 권력 등과 같은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살아가는 평생 동안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월드비전 합창단의 곡 준비했고요. 원경은과 김추성의 찬양으로 참 즐거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콩나물국밥님, 샬롬, 다른 말이 필요 없네요. 그쵸.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송, 찬양, 성가 너무 좋죠. 정말 다른 말을 안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넘겨 짚어봅니다. 준희님, 이 한 달도 주께서 함께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철부지 오리님, 처음 오셨어요. 찬양으로 이 아침 맞이함도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심님께서도 처음 오셨는데요. 출첵하셨어요. 0702번, 확실히 해가 조금 짧아졌네요. 새벽 나설 때 어둠의 농도가 조금씩 짙어지네요. 하지가 지났잖아요. 그죠? 가장 뜨거운 날씨에 서서히 시원한 시간을 늘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7월과 하반기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항암 치료 중 부작용을 잘 이겨내고 있는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정말 감사한 문자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이겨내시고 건강 잘 찾아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어묵희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손경민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함께 하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곡 감사함으로 오늘은 이세준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내 재판의 결말이 사형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행한 기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석에서 나를 비난할 줄은 몰랐다. 저자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굴욕을 막아주지 않았죠.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를 기다린 거예요. 빌라도는 나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증언들을 반박할 기회를 주고자 했다. 피고인은 할 말이 있는가?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갈증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침묵에 깃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인명희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귀하신 예수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0: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은하수 구수롱님께서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피아노 독주회의 주인공은 단연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이가 있죠. 연주자가 건반을 멈추지 않고 잘 칠 수 있도록 악보를 대신 넘겨주는 분들, 페이지 터너의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루 중에도 이 페이지 터너처럼 소리 없이 기도로 조용하게 응원 중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마운 마음들 덕분에 오늘도 한 소절 한 소절 무사히 우리의 삶을 연주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7월의 둘째 날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다운다운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예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다운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균 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공기 중에 습기가 좀 날아가는 느낌이죠.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였습니다.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늘이 흐리고 비가 곧 올 것 같은 날씨예요. 김경애님 계신 곳의 하늘 모양. 예, 제가 있는 곳도 잔뜩 찌푸려 있습니다. 출근길에 비가 조금 내렸다, 안 내렸다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나서실 때 오늘 우산 필수겠죠? 사랑꽃님은 농장에 계시네요. 시흥, 모기와 싸우면서 와 녹두를 따고 계시대요. 모기에 또 요즘과 같은 우기에는 잡초 자라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요. 본격적 장마 시작되기 전에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7월의 둘째 날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 문자는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으셨죠?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이 찬송 흐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찬송과 신청곡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평창동 예능교회 청년들이 잠시 후 일본 후쿠오카로 선교 떠납니다. 날씨가 굳고 일정이 빡빡하다는데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길,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뮤직 아줌마님 듣고 싶어 하신 곡이었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팝가수 태미 와이넷 목소리로 들었어요. 뿐이 언니님은 목동에서 가까운 은평군데요. 이곳은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왕심리 그녀님, 6시도 안 돼 출근해서 아무도 없길래 삶은 계란 먹으면서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어요. 아침에 바쁜 시간이라 잘 듣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 루틴으로 만들어 볼게요. 와, 감사합니다. 시원한 설레임님, 벌써 올해도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시점. 장마가 조만간 시작될 것 같아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해요. 영화나 드라마에도 예고편이 있듯이 어제 오늘 내리는 비가 마치 장마의 예고편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각종 시설물 이제 대비 점검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일본 홋카이도의 간이역인 가미시라타키역은 적자가 계속돼서 폐쇄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던 한 여고생에게 이 역은 학교를 오가는 유일한 통학수단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철도회사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역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열차 운행은 하루 두 번, 학생의 등하교 시간이었죠. 그리고 2016년 학생이 졸업하면서 역은 문을 닫습니다. 마지막 운행하던 날, 그동안 역을 지켜준 직원과 주민들, 그리고 학생이 모여서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효율과 이익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경 속 이야기들만큼 비효율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걸까요?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고 한 영혼에게 따뜻한 불을 밝혀주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언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한 사람을 위한 기차역.

프리즘의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7월 둘째 날 아침 CBS 정민아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들으면서 정신 차리고 이제 근무 시작해요. 피곤한 몸의 회복에는 역시 찬양입니다. 김한수님, 3853님, 조출이라 출근 완료. 너무너무 피곤하네요. 그래도 일 시작까지 30분 정도 남아서 지하 1층에서 9층까지 계단 3번 하고 일 시작하려고 막 도착했습니다. 좋은 선곡에 발맞춰서 시작 하셨는데 계단 3번 하고 일 시작하신다는 말이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또 피곤하시다고 하는데도 잠시도 쉬지 않고 이 몸을 움직이는 운동 좀 하고 일 시작하신다는 이 활력. 아는 척님께서는 좀 전 아침 묵상 들으면서 이 묵상 글을 지면을 통해 읽는 것보다 이렇게 배경음악 깔리고 미나님 음성으로 듣는 게 뭔가 내용과 감정, 음악까지 어우러져서 참 좋고 감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요즘 이렇게 문득 자주 드는 생각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자면 제가 종종 생각하거든요. 워낙 AI 하니까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뭐 이제 오독을 할 수도 있고 목이 컨디션에 따라 잠기기도 하고 또 멘트를 하고 나서도 방송 끝나고 후회할 때도 많거든요. 아, 이럴 때 이런 말을 했어야 하는데 아, 여기서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 AI가 마이크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실수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 나중에는 옛날에 이러이러한 직업이 있었다. 역사 속 그 직업 이런 거에만 남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우선은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합창으로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휴대전화 뒷자리 9495. 일어나자마자 베란다 확인하고 출근하면서 우산 챙기자 해놓고선 그냥 나왔네요. 다시 올라가기 귀찮아 모험을 합니다. 30분 안에 폭우는 아니겠지. 아, 한두 방울 내리는데 이런 모험은 두 번 다시 하지 말자. 교훈을 얻습니다. 네, 우산 안 챙겨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애청자분들 목적지 도착하기 전까지는 비 내리면 안 되는데 아직 집에서 안 나서신 분들 우산 꼭 챙기십시오.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1부 마치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Nearer, still nearer.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Alas, indeed, my Savior bleed.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레베카님 2부 잘 들어오셨어요? 1부 끝자락에 조이포유에서 이어진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 하셨는데 1부 아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2부가 1시간 더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옥상 딸기님께서는 가톨릭 신자시군요. 오늘 성경 아모스서 말씀을 읽고 출첵합니다. 성가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서 여기 선곡될 찬송가와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는지 찾아볼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천주교 이 성가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가톨릭 신자분 가운데 우리 옥상 딸기님의 질문에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다면 레인보우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이 곡 나오면 함께 좋아해 주시면서 Nea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이 곡이 성당에서는 주여 임하소서란 제목으로 불린다고 하신 거를 제가 다른 청취자분의 사연을 통해 알게 됐거든요. 오늘은 너는 나의 봄님께서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신청하셨습니다.

올드팝 가수들의 목소리로 흐른 찬송들. 먼저 BJ 토마스,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패티 페이지, Bringing in the Sheaves, 새벽부터 우리. 엠머레이였죠. Dea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레이스3님께서, 와,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한 영혼에게 따뜻한 불을 밝히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믿음 여정의 귀한 간이역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한 영혼에게 따뜻한 불을 밝히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믿음 여정의 귀한 간이역.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리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귀한 곳이다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뒷자리 1442님 댁에 좋은 날을 축하드려요. 오늘은 1년 365일 중 절반으로 183일째 날이자 저와 막내 아들의 생일입니다. 부모님들을 통해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1442님과 막내 아드님의 생일이 같은 날이군요. 와, 두 배로, 네 배로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어여쁜 자유님도 축하드려요. 좋은 거 사시네요. 생애 첫 건조기가 우리 집에 8시에 온다고 합니다.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니 말이죠. 감사함이 있네요. 네, 엄청 크면 관리하기만 아프죠. 엄청 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축하드려요. 새 물건 들여놓는다는 건 좋은 일이죠. 주아랑님의 신청곡입니다. All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가정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지친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가정이 감정의 전쟁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 화가 쌓이니 다툼을 피하려고 일부러 늦게 귀가하기도 합니다.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 부족이나 성격 차이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상실 때문일 건데요. 가정을 새롭게 하는 힘은 권위나 권세가 아니라 자발적 희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감정적 우위를 즐기는 사람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얻는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복하는 사랑이란 끝없는 갈망만 남길 뿐 마음이 채워지진 않으니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35번째 묵상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니님께서 어제 아버지 교통사고로 큰 수술하신다는 사연이 있었는데 잘 되셨나 궁금하네요. 주님 함께 하셔서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예, 어제 여러분께 중보기도 요청드린 사연이 있었죠. 많은 분들께서 뜨겁게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예, 사연자분께 다시 메시지 왔습니다. 아버님 수술 잘 마치셨다는, 어제 방송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버님께서 글쎄 1톤 트럭과 충돌하여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어제 오전 8시 중요한 대수술을 앞두고 사연 주신 분이었는데 아버지 수술 잘 마치셨다 합니다. 물론 아직 치료의 과정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괜찮으시기를 소망하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애청자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인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이 도리어 편안해지셨대요. 감사의 메시지 다시 주셨네요. 아버지께서 꽃게가 들어간 매기 매운탕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예, 부자간에 맛있게 드시러 갈 날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매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장구경 사랑이님은 대장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셨대요. 그런데 내일 정기검사 앞두고 좀 불안하신가 봐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도 아무 이상 없게 기도합니다. 예, 이 대장암은 수술 받으신 후에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을 테니까 내일 정기검사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마음 편히 잘 다녀오십시오.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4969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이 방송을 기회 될 때마다 늘 청취하신대요. 나이는 65세 여자입니다. 금형 판금 공장에서 20년 근무하고 6월 말 퇴사를 했습니다. 5시에 일어나 새벽 공기 마시며 걷기 운동하면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즐겁고 좋은 방송 시간 될 때마다 듣겠습니다. 20년 근무 퇴사를 축하해 주세요 하신 동춘동의 복할매라고 하셨어요. 아유, 65세이신데 할매 아니신데요? 요즘 다들 너무 젊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건강히 더 즐겁게 사셔야죠. 아롱별님은 오늘 비 소식 있어요. 직장에도 하나 우산 구비하고 우산도 잘 챙겨서 출근합니다. 지금 여기님 비를 기다리면 혼날까요? 예, 물론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지만 지금 가문 곳이 많아서 비가 좀 오기는 해야 합니다. 1172 산책로가 어제 내린 비로 촉촉해요. 맨발 걷기 딱입니다. 지기66님 감자순 수확 시기가 장마와 겹쳐서 적절한 때를 지켜봅니다. 낙천니님 계시는 제주는 어제부터 장마로 종일 비가 내렸는데 오늘 아침은 흐리지만 아주 시원한 날씨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장마의 시작인 것 같죠? 여러분 대비 확실히 하시고 조심히 보내셔야죠. 마이클 W. 스미스의 힐링 레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